0: 저것 말로 줄로 대바 그때 이래다 그다 만에 그지 올라 만에 억추르가 하다 그지나 산도 멍데나다 하얼 바다는 이디 저라 말가엔 죽어도 덥트라 나오나 응래 만에 그지 저래 너리 하고지
1: 무슨 일이야?
0: 아야 봐서 연락 줘 들었지 나다 못 그시오 술을 하다 어르고 그때 보나도 선생님한테 자야 들어다 윤택이지 어지 태가는 일로 늑식 소가다 티마 산하긴 오저틀 세한 글쳇 여섯만 안다 하름사다 돼 우선 그 그때 봐라 만에 그때 동시에 나던 일에 나던 건 유서라다 니가 터뜨려다 읍은 거 같이 아야 봐서 이래다던 거 듣자 이거 뭐지 누구다 에비 전에 아무렇지 않게 바라놨다 버징으로 버치키지는 제가 더 만에 그저도 익사하는 거 나다 돼 변심만 해주거든 나도 나디 야벌제 큰큰을 비워요 와가다 같은 애들이 하타슨 들이 오가나 들어 거탈 막 뜨지 그래도 못 찾아 들어 들래 아야 만에 그치 월지 야말 월지 아야 저것도 말랐다 저것도 말라 비었다 배면 버돌아 무슨 믿음 말랐다 어제 방금 너슨 탈매나

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네, 민족의 멜로디 오늘의 첫 곡입니다. 차미룡 가수가 부릅니다. 아버지의 미소.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계속해서 리건 가수가 부른 풍경을 안고 온 그녀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몽골족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네, 조학은 가수의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면서 민족의 멜로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진행과 변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류영실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깊이 있는 역사적 가치에 참신한 전파 방식을 더한 문물들이 잇따라 흥행하며 대중의 문화생활과 관광 소비, 나아가 정신적인 수요를 만족시키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시 관람 열풍과 SNS를 장식하는 화제성 그리고 문화 창의 상품들을 살펴보면 대중의 문화적 욕구가 얼마나 깊이 있게 변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우리 박물관 업계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며 시대적인 활력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관람과 전파를 주도로 하는 젊은 층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콘텐츠를 재생산하고 공유하면서 문물 열풍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문물들이 대중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현상은 문물 자체의 가치와 시대적인 요구, 그리고 변화된 전파 환경이 조화롭게 맞물린 필연적인 결과로 풀이됩니다. 대중들이 문물의 역사적 가치를 능동적으로 향유하고 공유함에 따라 이제 국전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사회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문물의 공예를 연구하고 전통미를 현대적으로 복원하며 지식을 전파하는 자발적인 활동은 박제되어 있던 문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전통문화의 살아있는 전승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박물관이 선보인 나방 모양 금비녀 냉장고 자석의 사례처럼 하나의 아이템을 장신구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AR 가상착용 체험까지 더한 혁신적인 시도는 젊은 세대의 문화와 패션, 소통이라는 소비 요구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문화적인 공감이 시장의 성공으로 이어짐을 증명해줍니다. 대중들은 단순한 구경꾼의 자세를 넘어 문물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갖게 됐으며 박물관 열풍이 전 국민의 문화 소양과 자신감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힘으로 거듭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 공감 프로 시작합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현대화 산업체계의 건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 뉴스에 이어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경남 문화의 발상지 조경시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68세의 신참 작가 왕옥진에 관해 전해드리겠고 영화관 도서관 순서에서는 낡은 책방과 주인장의 만남에 깃든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 24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화 산업 체계의 건설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청소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현대화 산업 체계를 건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대화 산업 체계는 현대화 국가의 물질적인 지원이며 경제 현대화 실현에 중요한 징표입니다. 성공적으로 현대화를 실현한 국가들은 저마다 어느 산업 영역 또는 일부 산업 영역에서 세계의 앞자리를 차지하는 제조 능력 또는 봉사 능력을 형성함으로써 높은 효율성을 띈 사회 생산과 높은 수준의 국민 소득을 뒷받침해주는 초석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산업체계의 현대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전자정보, 바이오의학, 우주항공, 금융과 법률 서비스업, 독일의 자동차와 선진적인

장비 제조 산업, 일본과 한국의 전자제품, 반도체, 선박 제조, 자동차 산업, 뉴질랜드와 오스트랄리아의 현대 농업, 광산업 등은 모두 이러한 나라들이 현대화를 실현하는 물질적 토대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지난날의 강국이 쇠퇴의 길로 나아가거나 일부 나라들이 중진국 함정에 빠져들거나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 상태에 빠져들게 된 중대한 교훈을 보면 산업체계의 지속적인 고도화와 현대화를 실현하지 못하였거나 사회생산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산업체계의 현대화가 없이는 경제의 현대화가 있을 수 없고 확고한 물질 기술적 토대가 없이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적인 실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중국 창건 이래, 특히 개혁 개방 이래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수백 년 동안 거쳐온 공업화 과정을 단 몇십 년 만에 완성해 세계적으로 산업 종류가 가장 구전한 나라가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조업 규모가 세계 1위로 상승하고 220여 종의 공업 제품의 생산량이 세계 1위에 도달했으며 일부 분야의 산업기술 수준은 세계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선진국과 비교해보고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해야 하는 요구에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는 산업체계의 현대화 수준이 아직 높지 못한 편입니다. 그것은 산업기반이 여전히 비교적 취약하고 산업사슬의 안정성과 충격 방지 능력이 부족하며 현대 서비스업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는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기업은 핵심 부품, 핵심 소프트웨어, 관건 재료, 관건 검사 설비 등 면에서 아직도 대량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산 기초 부품과 기초 재료, 기초 공예, 기초 기술에서 아직도 보편적으로 질적 신뢰성과 안정성이 약하고 시장 범위가 제한받는 등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능률적이지 못하고 쓸모가 없으며 사용하기 싫어하는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입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비교적 분산되어 있으며 기초적인 기술 축적이 부족하고 역사적으로 내려온 체불금이 비교적 많으며 자조적인 혁신 능력이 질 높은 발전과 억제와 억압에 대응해야 하는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사슬은 국제 분업체계에서 전반적으로 중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규모만 클 뿐 강하지 못하고 포괄 범위가 넓지만 기술적인 수준이 미흡한 상황이며 글로벌 자원에 대한 통합과 통제 능력도 부족합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일부 산업이라 할지라도 상중하위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산업사슬의 취약성이 뚜렷합니다. 현대 서비스업의 발전 수준이 높지 못하고 제조업과의 융합 발전이 부족하며 과학기술, 산업, 금융 간 선순환을 아직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장정의 길에 올랐습니다. 준엄하고 복잡한 발전 환경과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절박한 요구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경제 발전의 주력점을 실물 경제에 두고 현대화 산업체계를 건설하는 것을 경제 현대화의 중요한 임무로 삼으며 세계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방향을 겨냥하고 우리나라의 국정에 입각해 신형의 공업화를 적극 추진하며 제조 강국, 품질 강국, 우주 강국, 교통 강국, 인터넷 강국, 디지털 중국을 서둘러 건설해야 합니다.
힘을 합쳐 큰 일을 해내는 사회주의 제도의 제도적인 우위와 우리나라의 초대규모 시장 우위를 충분히 발휘시켜야 합니다. 산업 기반 재건 프로젝트와 중대 기술 장비 난관 돌파 프로젝트의 실시를 통해 산업 기반 능력을 튼튼히 다지고 산업 기반 고급화, 산업 사슬 현대화, 난관 돌파전을 잘 치르며 제조업의 첨단화, 지능화, 녹색화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완비된 산업체계의 독특한 우세를 공고히 하고 향상시키려면 일반 소비품, 공업 원자재, 일반 기계 전기 제품 등 전통적인 우위 산업의 선도적인 지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반도체, 소프트웨어, 선진 소재와 관건적인 설비 등 안전 발전에 관계되는 분야의 단점을 서둘러 보완하고 에너지, 중요한 광산 등 전략적 자원의 공급 보장 능력을 제고하여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자조적인 통제와 안전성과 효율성을 적극 실현해야 합니다. 향후의 발전에 착안점을 두고 전략적인 신흥산업의 발전 기회와 산업 고도화의 방향을 파악하며 차세대 정보기술, 인공지능, 바이오기술,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 장비, 녹색 및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구축해야 합니다. 설계, 특허, 브랜드, 물류, 법률, 금융 등 현대 서비스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선진 제조업과 현대 농업의 융합 발전을 통해 산업체계의 전반적인 질과 효율을 제고하며 1차, 2차, 3차 산업이 협동적으로 발전하는 양호한 국면을 조성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화 산업체계의 건설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경 거궁박물관 문화전 서화관에서 북송시대 화가 리공린의 작품 진본 중 하나인 머위 언목 방도를 관객들에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보급 소화 55점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조림의 소릉 룩준더, 리민발의 출위더, 청나라 랑령의 간호표도 등 역대 말그림 영작이 모두 전시됐습니다. 리공린의 모의 언목 방도는 말그림 분야에서 최고 인기작으로 불리며 단독으로 전시됐습니다.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전국 규모 이상 문화 관련 산업기업의 영업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3조 5,56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 핵심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1.4분기 문화 핵심 분야의 영업수입은 2조 5,19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습니다. 특히 창의적인 디자인 서비스, 콘텐츠 창작 생산, 뉴스 정보 서비스 등 3개 주요 업종은 모두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체 산업의 활력을 주도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전, 거장에게 바치는 헌사, 다빈치부터 카라바조까지 이탈리아 르네상스 명작전이 대중에게 공개됐습니다. 중국 미술관과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 보풍그룹 연보자선기금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전시회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를 풍미한 걸작 35점이 출품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레오나르드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 20여 명의 거장이 남긴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여 르네상스 예술의 발전 궤적과 그 속에 담긴 인문주의 정신을 조명했습니다. 전시는 미술사의 흐름과 화풍의 변천에 따라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돼 관람객들이 르네상스 회화의 주요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국 미술관 관장 반의교는 르네상스의 거장들은 예리한 관찰력과 깊은 사유, 정교한 기량을 바탕으로 인간성과 자연의 웅장함 그리고 시대적 변천을 작품 속에 녹여냈다며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 작품들이 현대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국가도서관이 전국도서출판사, 공공도서관, 업계 전문가 대표와 함께 공동으로 조직한 제1회 전국관사 공동추천 우수 도서 목록이 발표됐습니다. 련영 소년아동 출판사 유한책임회사에서 출품한 조선족 작가 김혁의 소년과 가야금 등 계열 도서가 전국 관사 공동 추천 우수 도서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소년과 가야금은 중국 소수민족 사파 소설 계열 가운데의 하나로 2025년도 국가 출판 기금 지원 프로젝트 도서입니다. 국내 출판계에서 처음으로 소수민족 작가와 화가가 협력한 대형 계열 사파 소설이며 그림과 문자가 어우러진 예술 방식으로 민족적인 정서와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해당 계열의 6권의 도서는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 선량하고 락관적인 인생 태도를 그려내 소수민족의 인격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우수 작품들로 회족 작가 마금련, 몽골족 작가 손안차이랑 등 국내 소수민족 작가들이 창작했습니다. 조선족 작가 김혁의 소년과 가야금은 전통 민간 악기인 가야금 전승을 주선으로 한 가야금 장인의 조선 3대가 긴 세월 속에서 예술의 혼과 초심을 지켜 마침내 이 오래된 악기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엮었습니다. 중국 소수민족 사파번 소설 계렬은 출간된 후 선호하여 2025년 료령의 좋은 책, 중국 미술가 협회 신시대 청년 미술 인재 양성 계획, 아동 그림책 창작 100 프로젝트에 선정됐습니다. 조선족 민족 풍정시화 사계절의 노래 공연이 연길시 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무대는 연변의 고요한 정취를 압축적으로 담아낸 고품격의 시청각 성연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사하며 연길 관광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연길 문화관광의 명함작인 사계절의 노래는 조선족 문화를 바탕으로 삼아 수차례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완성도를 높이며 독보적인 위상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2026년 판 사계절의 노래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근간으로 고전의 가치를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미감을 조화롭게 녹여냈고 가무의 고향이 가진 문화 매력을 여실히 드러냄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이 수준 높은 시청각 성연 속에서 중화민족은 다원일체라는 깊은 뿌리와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상모춤과 장고춤, 부채춤과 같은 고전적인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들을 사물놀이, 붉은해 변강비춘회 등 대중에게 친숙한 종목들과 유기적으로 엮어냈습니다. 력동적인 상모의 움직임과 강렬한 장고장단 그리고 극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민속가락은 화려한 조명과 몰입감 넘치는 무대 연출과 어우러져 연변 대지의 사계절 풍경과 조선족 인민의 소박한 정취를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민속공연이 일전에 중국 조선족 민속원 광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공연의 첫 무대를 장식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퉁소음악은 명절과 축제에 빠질 수 없는 정겨운 고향의 소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날 화려한 민족 의상을 갖춰 입은 50명의 연주자가 선사한 퉁소가락은 때로는 맑고 드넓게 때로는 낮고 묵직하게 광장에 울려 퍼지며 조선족 전통음악 특유의 운치를 유감없이 드러내며 현장 관객들의 마음을 깊은 감동으로 물들였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화중국행 오늘 순서에서는 경남 문화의 발상지 조경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50번째는 경남 문화의 발상지 조경입니다. 요구한 역사가 풍부한 문화적 가

마미와 수려한 경치를 보유한 조경은 방대한 양의 백과 전설을 방불케 합니다. 조경에서는 물결치며 흐르는 강물 한 줄기와 서로 푸름을 다투는 호수 두 개, 각자 험준함을 자랑하는 협곡 세 개, 하늘 높이 솟은 탑 네 개, 예스러움을 다투는 고건물 다섯 개, 그리고 여섯 둔덕, 일곱 바위, 여덟 동굴이 조화의 하모니를 이룹니다. 광동 중서부에 위치한 조경의 북쪽으로는 주강의 지천인 서강이 흘러지나고 북회귀선도 조경을 관통합니다. 북쪽으로 산발에 기대고 남쪽으로 강물을 마주하며 남해를 바라보는 조경은 예로부터 영남의 요충지로 서강의 보석이라 불렸습니다. 영남의 유명한 도시인 조경은 21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589년 수왕조는 이곳에 단주를 두고 고요와 단계 등 아홉 편을 관리하다가 607년에 단주를 신안군으로 고쳤습니다. 618년 당왕조가 단주를 회복했다가 742년에 고요군으로 개칭했으며 758년에 다시 단주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다가 1101년 북송 때 단왕으로 있던 조길이 보위에 오른 후 자신이 살던 단주에 흥경 군절도를 두었습니다. 1118년 송휘종 조길은 또 오필로 조경부를 써서 단주에 하사했으며 그로부터 단주는 경사가 시작된 곳이라는 의미로 조경이라 불려 오늘에 이릅니다. 요구한 역사로 인해 조경에는 인문 경관이 풍부하고 고적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문 경관으로는 매암과 옛 성벽, 칠성암, 열성 룡모 조묘, 덕경 학궁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조경에는 또 불교 선종의 육조 혜능과 당나라 때의 서예가 리옹, 북송의 청렴한 관리 포즘, 명나라 문학가 당현조, 이탈리아 선교사 마테오 리치, 혁명의 선구자 손문, 북벌 명장 엽정을 비롯한 국내외 명인들의 발자국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조경에는 둘레가 2800m에 달하는 옛 성벽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조경의 성벽은 원래 토성이었는데 1113년에 성곽을 중축하고 벽돌로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조경의 이 성벽은 역대로 수차 보수를 거쳤지만 성벽과 성문의 위치는 변경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1987년부터 1996년 사이에 조경 씨는 북쪽의 성벽을 보수하고 조천문과 돈대, 피운루 등을 복원했습니다. 3층 높이의 피운루는 건물의 상단에 늘 구름이 끼어 있다고 해서 지은 이름이며 운무 속의 피운루는 조경 고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경관입니다. 조경 고성 조항의 관하 유적지 입구에는 송나라 건물 양식의 여초루가 솟아 웅장함과 예스러움을 자랑합니다. 송휘종이 보위에 오른 후 쓴 조경부를 봉안하기 위해 이 건물을 지었고 당시에는 어서루라 불렸습니다. 1462년 명나라 군수 황요가 어서루를 개축하고 여초루라 명칭을 고쳤습니다. 여초루 뒤에 관하는 고대의 단주를 관리하던 곳인데 송나라 때 청렴한 관리인 포증이 이곳에서 3년간 일하면서 뛰어난 실적을 쌓았습니다.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칠성암은 호수 기슭에 7개의 아름다운 바위산이 솟아있다고 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이곳에는 또 선녀호와 중심호, 파해호, 청련호, 리호 등 다양한 모양의 호수가 서로 이어져 비경을 자랑합니다. 자연 경관과 인문 경관이 하나를 이루어 산과 호수, 루각과 정자가 조화로운 칠성암은 기이하고 수려한 산수의 분재를 방불케하며 령남 제일의 기이한 경관이라 불립니다. 많은 문화유적과 아름다운 산수로 인해 역대로 많은 문인 묵객들이 이곳을 찾아 칠성암을 노래하는 작품을 많이 창작했습니다. 그런 작품들은 칠성암의 바위에 새겨진 마의 석각으로 남아 조경의

일경으로 되었습니다. 광동 4대 명산 중 으뜸을 자랑하는 정호산은 산정에 1년 4시절 물이 마르지 않는 호수가 있다고 해서 이름이 정호산입니다. 정호산에는 녹음이 울창하고 고목이 하늘을 찌르며 바위에서는 폭포가 날아내리고 그 사이로 옛 사원이 산재해 조화롭습니다. 정호산은 북회귀선 북쪽에 위치한다고 해서 북회귀선에 박힌 보석이라 불립니다. 이 밖에도 조경에는 열강루와 조경사탑, 조경학궁, 열성룡모조묘를 비롯한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영남 토착문화의 발상지이자 중원문화와 영남문화, 서구문명과 중국 전통문명이 가장 일찍 융합되기 시작한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한 조경은 서강류역의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중 조경시 서쪽의 둔덕에 위치한 매암은 북송 때인 996년에 신축한 절입니다. 매암은 매화나무 가지를 꽂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독특한 품격의 절로 특히 대웅전이 송나라 목조 건물의 특징을 그대로 보존해 높은 역사 문물의 가치를 가집니다. 매암은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종교 문화를 보여주고 영남의 대표적인 천년 목조 건물인 매암의 대웅전은 천년의 옛절, 국가의 눈부신 보물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68세의 신참 작가 왕옥진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낭독합니다.
1: 젊은 시절 왕옥진은 선생님이었고 노동자였고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종이로 글을 쓰지 않던 그는 68세가 되던 해부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으며 70세에 책을 출간했습니다. 작가 량효승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 세상이라고 평가했으며 네티즌도 평범한 나날 속에 숨어있는 빛나는 삶을 선사했다고 표했습니다. 왕옥진은 매일 점심을 먹고 나면 소파 옆 책상에 앉아

그는 좀 오문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오문의는 70세 나이에도 뇌무에 달하는 밭을 혼자 일궜고 아무런 질병에 고통도 겪지 않다가 91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 시끄러운 도시가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 어머니가 이곳에서 생활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촌당도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 어머니가 지금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많은 네티즌들에게 크나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글을 쓰기 전 왕옥진은 늘 바삐 돌아쳤다고 합니다. 힘들어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수차례 설득해서야 그는 가게를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자 그는 세상으로부터 보림을 받던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조카 딸은 그에게 인터넷 계정을 만들어 주었고 인터넷을 통해 요리도 배우고 영상 편집과 글짓기를 시도해 볼 것을 추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왕옥진도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는 펜과 종이를 찾아 무언가를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조카 딸은 그에게 먼저 계정 이름부터 지을 것을 제안했고 왕옥진은 고민 끝에 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살았습니다. 늘 밭에서 뛰어다니며 자랐기에 밭은 늘 친근한 존재입니다. 오문이를 그리워하는 글도 조카 딸이 도와서 발표하게 됩니다. 발표 후 저녁 식사를 하는 사이에 왕옥진의 글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으며 팬도 점점 많아지고 열동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독자들이 있기에 저희 글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기에 글 속의 인물들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창문가에 기대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노인네에서 벗어나 조금이나마 유용한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그는 글짓기를 멈추지 않았고 팬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2025년 왕옥진이 70세가 되던 해에 개인 작품집 나는 밭을 사랑한다가 출판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기가 늦었다며 아쉬워했으나 그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표했습니다. 왕옥진은 수많은 밤을 책상 앞에서 지내며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어머니는 늘 놀이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손은 잠시도 쉬지 않고 양말을 깁거나 신발 밑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모의 이야기도 썼습니다. 오랫동안 썼습니다. 이모의 일생은 조금은 느리지만 항상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매 걸음 걸음마다 운명과 맞서 싸웠습니다. 왕옥진은 거의 모든 가족 성원들의 이야기를 썼으나 남편반은 빼놓았습니다. 2015년 12월 22일 남편은 아침에 집을 나서며 사과를 채 먹지 못했다며 냉장고에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용용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유물을 정리할 때 왕옥진은 남편 책상 서랍에서 금귀걸이를 발견했습니다. 5월 7일 잊지 말 것이라는 메모와 함께 말입니다. 이는 왕옥진의 생일에 좋음에 남편이 미리 생일 선물을 마련해 둔 것이었습니다. 이는 왕옥진의 영원한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2024년 9월 한 네티즌의 건의로 왕옥진은 글짓기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왕옥진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다 썼으니 이번에는 누구의 이야기를 담을까? 가장 중요한 동반자의 이야기, 과연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남편의 일생, 1만 5천자가 넘는 글을 왕옥진은 꼬박 4일 썼고 또 나를 들여 컴퓨터에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결코 저의 슬픔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독자들에게 그에 대한 그리움을 전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왕옥진은 봄에 태어났고 또 1980년 봄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만남은 늘 봄에 있다는 글에서 왕옥진은 봄에 깃든 쓸쓸함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봄날에 만나 봄날에 헤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35번의 봄을 맞이했으나 안타깝게도 남편의 봄은 영원히 68세에 멈췄습니다. 작품 남편의 일생은 수상작으로 꼽혔습니다. 만약 남편이 아직 살아있다면 가는 곳마다 아내가 책을 냈다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왕옥진의 글에는

큰 사건들이 없습니다. 오로지 밥 짓는 용기와 논두렁의 발자취, 점점 멀어져가는 가족들의 그림자뿐입니다. 매일 돋보기를 쓰고 떨리는 손을 애써 참아가며 써내려가는 글 속에는 성실함이 묻어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큰 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왕옥진은 계속해 가던 길을 가고 만나던 사람을 만나고 쓰던 글을 쓸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만년은 점점 어두워져가는 과정이라고 말하는데 왕옥진은 이에 관해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날은 아직 밝고 저에게는 아직 힘이 남아있습니다. 갈 길은 멀고 피는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왕옥진은 또 한 번 봄을 맞이했습니다.

네, 영화관 도서관 오늘 시간에는 낡은 책방과 주인장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길림성 장춘시의 한 오래된 주택가 골목 안에는 법묵서화사라는 중고책을 전시한 책방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400평방미터 공간에 10만 권의 헌책이 조용히 도시 한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책방에 들어서면 책 냄새와 차 향이 함께 코를 자극합니다. 한가득 쌓인 헌책들은 책장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고 분류 표시는 백과성과 천자문에서 따와 중국 특유의 품격을 느끼게 합니다. 책방은 대부분의 공간을 책을 위해 내어두었으며 좌석은 10여 개 정도만 마련해 무료로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최소 주문 의무도 없습니다. 이 책방의 주인은 마범입니다. 2020년 그녀는 이곳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남편을 만났고 이후 두 사람은 나란히 시어머니가 물려준 헌책 가업을 이어받아 둘째 집이라 부르는 이곳을 함께 정성스럽게 가꾸고 있습니다. 마범이 인수한 뒤에 이 책방은 온라인에서만 헌책을 거래하던 작은 가게에서 진정한 의미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매장 배치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책장 진열부터 벽면 액자까지 직접 손봤습니다. 커피, 차, 음료, 독서 모임 등 새로운 콘텐츠를 도입하고 소셜 플랫폼에 책방 일상을 공유하며 골목 깊숙이 숨겨진 책 냄새를 많은 이들에게 알렸습니다. 현재 책방의 시설과 배치는 점차 정비되어 가고 있으며 수지 균형도 맞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더욱 값진 것은 이곳이 이미 많은 책 애호가들에게 정신적인 안식처로 되었다는 점입니다. 책을 찾을 수 있고 차를 마실 수 있으며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래된 책들과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쓸쓸했던 창고에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 헌책방은 디지털 시대에 조용히 새로운 싹을 틔워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문화 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가 신용 기반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귀주성 귀양시와 산서성 장치시가 학습과 조사, 개진을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여러 선행 지표가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한 회복세를 반영했습니다.
0: 우리나라가 15분 생활권을 다그쳐 구축하고 있습니다.
1: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청소기는 기반시설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신용 기반시설 건설을 적절하게 앞서 배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15차후기는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해 각지는 발전 기회를 선점하고 체계적인 배치를 가속화하며 신용 기반시설 건설에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불과 몇 밀리초 만에 국내 60% 이상 도시를 동시에 하나의 연산력 클러스터에 접속시킬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상해 데이터는 빠른 속도로 산과 바다를 넘어 퀴즈로 직통하며 광동과 감숙은 공간을 초월한 협력을 통해 한 차례 지역 간 연산력 자원 조성을 완성합니다. 전국 일체화 연산력 네트워크는 사통 5달의 구도를 형성했으며 신용의 기반시설은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신용 기반시설 발전을 깊이 중시하는 습금형 정소기는 신용 기반시설 체계 구축에 대해 전반적 계획을 세우고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국가 안전 수호에 요조한 기반시설을 적정 수순으로 앞서 배치하고 집약적이고 고효율적이며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며 지능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하고 믿음직한 현대화 기반시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국, 디지털 중국, 교통 강국, 에너지 강국 등에 대해 일련의 구체적 배치를 하고 고속 초연결, 천지 일체화, 클라우드 네트워크 융합, 지능 민첩, 친환경 초탄소, 안전 자주적 통제의 지능형 종합성 디지털 정보 기반 시설을 다그쳐 건설할 것을 강조해 신시대 신용의 기반 시설 발전을 위해 사상적 지침과 근본적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15차기는 전망계획 요강은 신용의 기반시설을 적정 수준으로 앞서 건설하며 산업 고도화, 디지털 스마트화 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신용 기반시설 건설과 배치, 집약적이고 고효율적인 이용을 추진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보완하고 기가비트 광대역 규모화 배치, 10기가비트 광대역 건설과 발전을 심화하는 한편 다차원 연산력 시설 체계와 전국 일체화 연산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 우주 기반 시설을 보완하며 저궤도 위성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15차기는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의 각지는 신용 기반 시설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련의 중점 프로젝트가 빠르게 추진되고 집중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전면 승격하고 디지털 대동맥의 질적 제고와 용량 확장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전국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총수는 495만 8천 개에 달하고 86개 도시에서 10기가비트 광대역 시범 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5세대 이동통신 A는 이미 330개 도시에 보급되었습니다.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우리나라는 100만 개 고속, 수동, 광 네트워크 단말을 건설하는 동시에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연구와 개발, 표준 제정과 응용 검증을 강화하며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앞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기반 시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연산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지고 있습니다. 상해 리망 신구에서 해저 데이터 센터와 해상 풍력 발전소를 직접 연결했습니다. 해저 데이터 센터는 바닷물을 이용해 자연 냉각을 실현하고 해상 풍력 발전소는 친환경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풍을 전력으로 전력을 연산력으로 전환하는 모식을 통해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는 친환경 전력이 95%를 초과했습니다. 올 3월 말까지 우리나라의 지능 연산력 규모가 초당 18,820경회에 달하면서 연산력 자원 공급이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최근 2년간 연산력 중추를 둘러싸고 건설한 초고속 연산력 대통로가 70개를 웃돕니다. 동부데이터 서부처리 프로젝트의 8대 국가 중추에 지능 연산력 규모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80%를 초과했습니다. 현재 다차원 일체화 연산력 네트워크 배치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위성 인터넷이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지 일체화 정보 네트워크가 빠르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웅간신구에서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개발한 저궤도 광대학 통신위성이 발사 전 마지막 조정의 한창입니다. 올해 나라에서는 또 위성통신항법 원격탐사 시스템 건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저궤도 위성인터넷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한편 전통기반시설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전환을 다그치고 전통기반시설과 신용기반시설 건설의 심층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면 지능항구, 디지털철도, 지능홍수방지, 지능전력망 등 일련의 중점 프로젝트가 전국 각지에서 착수되고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시작하는 해의 각지는 집약적이고 고효율적이며 지능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하고 믿음직한 신용기반시설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면서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끊임없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0: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귀주성 귀양시 산서성 장치시는 학습과 조사 개진을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사와 정돈을 깊이 있게 진행하고 실무적 조치로 학습 교양이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진행되도록 추진했습니다. 귀주성 귀양시는 학습과 터득에 공을 들이고 학습을 통해 실무를 촉진하는 한편 실제적 방법을 강구하고 실효성을 추구했습니다. 귀양시는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기업, 지역사회, 향진에 심입해 방문과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대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했습니다. 시민 정무사항 처리 효율과 편의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 귀양시는 공안, 민정, 자연자원 등 여러 부문과의 협업, 데이터 공유를 강화했습니다. 회사 등록 변경을 포함한 216가지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신청 서류 취급 시간과 시민들의 대기 시간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현재 귀양현 처급 이상 지도부가 조사 처리한 문제는 두 개로 1,400여 가지에 달합니다. 한편 조사 처리 문제 명세서와 정돈 명세를 건립했습니다. 산서성 장치시는 각급 지도 간부를 조직해 기층 조사 연구를 전개하고 이견함 1, 2, 3, 4호 전화 등 경로를 통해서 대중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도심에 위치한 어택 화원 아파트 단지에는 주민 3천여 가구가 밀집하다 보니 주차가 어렵고 충전시설이 적은 등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학습 교양 과정에 현지의 관리서비스센터, 지역사회 등 부문은 주민집을 방문하고 조율사업을 전개해 며칠 사이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10여 개 추가 설치했습니다. 학습교양을 전개한 이래 장치시는 대중이 봉착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하는 대로 개진하면서 단지 소형 개소, 농촌 급수 등 일련의 민생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 국가정보센터가 5월 10일 발표한 선행지표에 따르면 4월 1일 일련의 고시적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우리나라 여러 경제 분야에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우리나라 투자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장의 협력하에 자본이 신규 산업 분야로 빠르게 집중되었습니다. 그중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 분야의 투자 규모가 동기 대비 175.2% 증가했습니다. 데이터, 연산력, 네트워크 등 분야의 기반시설 프로젝트 락찰 금액이 동기 대비 61.7% 늘었습니다. 기업의 혁신 활력도 빠르게 방출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신흥 산업 관련 특허 건수가 1, 4분기보다 10.6%포인트 증가하면서 신기술 성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질 생산력의 육성과 확대, 산업구조의 첨단화에 강력한 지탱력을 제공했습니다. 소비시장 역시 규모 확대와 구조 최적화의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소비 빅데이터에 따르면 4월 오프라인 소비 결제액이 동기 대비 1.7% 증가하고 상품 소비는 2.7% 늘었습니다. 그중 전자제품, 생활자파류의 성장세가 비교적 뚜렷합니다.
0: 국가량식 물자 비축국에 따르면 2025년도 가을 곡물 수매 시즌을 순조롭게 마감한 가운데 신기술과 신장비가 국가 식량 창고의 안전장벽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도 가을 곡물 수매량은 3억 3,800만 톤, 최근 연간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매 진척이 빠르고 거래가 활발했으며 가격이 상승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하남, 호남, 흥룡강 세 개 성은 최저 수매 가격 대응안을 가동하고 중 만숙뼈 418만 톤을 수매했습니다. 현재 지능형 기술이 곡물 입고에서 저장까지 전 과정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절강성 인화 식량 창고 대온화 부두 작업구는 곡물 흡입기, 승강기, 유압 회전판 기계를 동원해 곡물 하역과 운반 과정에서 랑비나 먼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입고 작업을 마친 후 지능형 장비를 통해 전방위적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친환경 지능화를 실현하고 곡물 손실을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건설한 저온창고와 준저온창고의 용량은 2억 2천만 톤에 달하며 친환경 곡물 저장 기술 체계는 지속적으로 완비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70개 저장 비축 기업이 통합 응용 시험 사업을 진행해 과학적 곡물 저장을 분산된 응용에서 체계적 통합으로 전환했습니다.
1: 올들어 우리나라에서 15분 생활권 건설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각지는 인정이 넘치고 접근성이 강한 지역사회의 서비스 공간을 형성해 시민들이 집 앞에서 량질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15분 생활권 시범지역은 양로서비스센터와 요가, 보육시설 갱신사업을 다그쳐 추진했습니다. 하남성 학벽시는 15분 양로서비스권을 다그쳐 구축하고 많은 지역사회 건강보건소는 10급 현급 병원 전문의와 연계해 로인들이 집 근처에서 량질 의료사원과 개인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누리도록 했습니다. 허북성 의창시는 15분 생활권은 어린이 진화형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진력했습니다. 많은 지역사회는 아동도서열람, 지능개발게임, 정기보육서비스를 통합한 지역사회 학당을 세웠습니다. 현재 국내 15분 생활권에서 개조와 보안 작업을 마친 양로시설은 1,898개, 요가기구는 1,9273개에 달합니다. 전국 여러 지역은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기술을 활용해 생활권 상업구조와 서비스 시설을 최적화했습니다. 북경의 한 지역사회는 전자지도를 통해 도보로 5분, 10분, 15분 거리의 수리점과 지역별 주민 밀집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도는 이를 바탕으로 생활 편의시설을 종밀 보완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건설한 편민 생활구는 8,132개, 지역사회 주민수는 1억 6,800만 명입니다. 2030년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지구급 이상 도시의 주요 구역과 여건을 갖춘 현성 지역사회의 15분 생활권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0: 국가질병예방통제국에 따르면 국가면역체계에 포함된 HPV 백신 무료접종 서비스가 전국 각지에서 질서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 4월 말까지 전국에서 13세 이하가 무료접종한 HPV 백신은 2,750만 회분입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인 HPV 백신은 자궁 경부암 발병을 최소 70% 이상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HPV 백신을 국가 면역 계획에 편입시키고 올 2월부터 접종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시했습니다. 각지는 실시간 조정과 공급 관리를 통해 백신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국 향진보건소와 지역사회보건봉사센터는 주말에도 백신 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기층 접종진료소는 연장접종, 학교 특별접종 등 서비스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자예방접종 등 온라인 예약, 접종 안내 제도를 보급해 디지털 수단으로 절차를 간소하고 접종 효율을 높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전 생명주기 백신 방호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가면역기획 정책을 최적화하고 조정해 정령기 아동의 국가면역 백신 접종률을 90% 이상으로 유지했습니다. 홍역, 풍진, 유행성 뇌수막염, 을형 뇌막염, A형 간염 등 백신 예방 대상 전염병 발병률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고 신생아 파상풍 제거 목표를 실현했습니다.
1: 중국과학원 심해과학연구소가 주도한 글로벌 심해 탐사 프로젝트가 5월 10일 태평양 횡단 과학탐사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탐사선은 광주의 무사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탐사에서 탐사선 탐색 1호는 분투자호 유인 잠수정을 탑재하고 삼화에서 출항해 156일간 총 4만 킬로미터를 항행했습니다. 중국, 칠레 등 6개 국가에서 온 83명 과학연구원이 아타카마 해구와 모소 해구를 둘러싸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8,000m 깊이 해저에서 광합성에 의존하지 않은 생명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남반구에서 가장 깊은 화학 에너지 생태계로 기록됩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심해 사자 오류를 포함한 풍부한 생물 군집을 기록했으며 그중 대부분이 신종 생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밖에 역사적 강진과 관련된 단층 지질 구조도 발견해 관련 학술 연구에 현장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탐사 기간 분투자호가 진행한 잠수는 63회에 달하며 그중 50회는 잠수 깊이가 6,000m를 넘었습니다. 잠수 작업을 통해 대량의 생물 지질 표본과 수중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심해 첨단 과학 연구, 자원 탐사, 환경 보호의 중요한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2026년 인력자원시장 질서정리정돈특별행동을 전개했습니다. 고용사기 현상을 집중 단속하는 과정에 각지는 초빙 명목으로 구직자들을 이유로 교육에 이끌어들이는 현상을 중점적으로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허위 고용 현상을 정돈하는 한편 로무 파견과 고용을 규범하고 법에 따라 각종 고용 차별시 행위를 시정하고 근로자들의 공정한 취업 권익을 수호했습니다.
1: 교육부 등 9개 부문이 5월 10일 2026년 직업교육 주간 행사를 가동했습니다. 행사 기간 직업교육 개혁, 기술인재 양성, 산업과 교육의 융합 등을 주제로 전국성 행사 14가지, 산업특색 행사 120가지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은 영광스럽고 기능은 소중하며 창조는 위대하다는 시대적 분위기를 형성할 것입니다.
0: 북경 시간으로 10일 새벽 2026 런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남자 단체 결승전에서 중국팀이 3대 0으로 일본 팀을 꺾고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남자 단체전 11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 앞서 진행한 여자 단체 결승전에서 중국팀은 불리한 국면을 돌려세우고 3대 2로 일본 팀을 역전하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여자 단체전 7연승을 달성했습니다.
1: 5월 10일 2026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 에너지 전달 국내 첫 행사가 복근 복종에서 열렸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대표는 100차 제작 전반 과정에 깊이 참여하면서 인간의 생산 생활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종합 능력을 훈련하고 검증했습니다. 국내 여러 지역에서 단계별로 진행할 에너지 전달 활동은 산업 고도화에 일조하게 됩니다.
0: 5월 9일 저녁 2026 국제청춘시회 중국아랍국가특별전이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13개 아랍국가에서 온 젊은 시인들이 중국 시인들과 함께 시를 통해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또 심수, 북경 등지에서 문화교류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1: 올해는 중국 흰 돌고래 보호 10개년 행동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 서식하고 있는 흰 돌고래 개체수는 6천여 마리이며 그중 중국 역내에 5천 마리가 분포되었습니다. 한편 개체수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흰 돌고래 핵심 분포 지역을 비롯해 흰 돌고래 자연보호구역 7개를 건설할 계획이며 서식 생태 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0: 이란 매체가 10일 전하는 데 따르면 이란은 전쟁을 끝낼 때 관한 미국의 최신 제안에 대해서 파키스탄을 통해서 공식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이란은 관변 측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에는 호르무즈 해협, 이란 핵계획,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파키스탄은 이란의 답변을 접수한 후 즉시 미국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부 사령부는 10일 미군 군함 20척 이상이 이란을 상대로 한 해상 봉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 미군은 상선 예신 한 척의 항로 변경을 요구했고 선박 네 척이 봉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항행 능력을 상실했다고 비유했습니다. 한 이스라엘의 관원이 10일 저녁 전하는 데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밤 통화했습니다. 쌍방의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주변 해역에 군함을 증파할 계획인 프랑스와 영국에 대해서 이란 외무차관이 10일 항행보호를 명분으로 여기에 군사를 배치하는 것은 위기를 격화시키고 중요한 수로를 군사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란만이 관련 해협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이란은 그 어떤 국가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표했습니다. 케냐를 방문하고 있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 배치를 종례로 고려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1: 러시아 국방부가 10일 전한 데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무장부대가 러시아군 진지 676회에 달하는 포격을 가하고 6331회에 달하는 드론 공격을 진행했으며 러시아군 진지 8차례 공세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군사행동군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효전 위반 행위는 16071건에 달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효전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러시아는 대등하게 보복성 타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10일 전한 데 따르면 지난 이틀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세는 150회에 달하고 포격은 수백 회, 공격용 드론 공격은 만 회에 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는 러시아군이 효전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우크라이나 모든 부대는 대등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날 저녁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포로 대우조총 본부가 전쟁포로 1,000명의 교환 명단을 러시아에 넘겨줬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포로 교환에서 미국이 중재 역할을 했다며 미국이 행동을 적극적으로 리행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국 러시아 국경 지역 산업 협력의 새 지평요로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내몽골 자치구 만주리 동산구에서 러시아 외바이칼 국경 지역 이륵구주쿠주에 이르기까지 곡물, 목재, 광물을 가득 실은 국제열차가 쉼없이 오가고 관광객들의 량방향 이동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국경 지역의 산업협력은 곡물 가공, 목재 생산, 문화관광 교류 등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증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식량 수송이 황금알을 나는 거위가 되고 있습니다. 만주리 흠풍식량 식용유 공급요한 회사의 작업장에서는 원료 곡물의 향기가 진동하고 전자동 생산 라인은 현재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수입한 아마씨, 귀리 등은 탈피, 압착, 분쇄 등 절차를 거쳐 고품질 식용유와 잡곡으로 변신해 전국 각지로 발송됩니다. 흠풍식량 식용유 공업유항회사의 양지괭 부사장은 2024년 만주리 철도 통상군에 중국 러시아 국경민 상호무역구가 본관 운영되면서 국경민 상호무역 플러스 모델로 러시아 농산물을 대거 수입해 원자재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생산액 과리운도 뚜렷이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기업의 러시아 농산물 수입량은 기존의 약 7,400톤에서 약 19,000톤으로 증가했습니다. 만주리 중국 러시아 상호무역구 경제발전국 직원 대흠동신은 국경 지역 주민은 하루에 8,000원 상당의 상호무역 면세 한도를 노릴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기업이 국경민 합작사를 통해 국경민들이 상호무역 경로로 수입한 농산물을 매입하면 구매 비용을 낮출 뿐만 아니라 국경민들이 집 앞에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창조해 윈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국 식량무역은 한결도 편리해진 러시아의 중추를 떠나 운운할 수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 신룡로 식량회랑의 대표 시설인 외바이칼 식량저장수송기지는 러시아와 중국의 이중 궤도 선로를 갖춰 효율적인 식량 환적과 발송이 가능합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해 곡물 재배와 가공, 수출입 무역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논밭에서 작업장으로 동산구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중국 러시아 식량협력은 해외 재배, 다국물류, 현지 가공, 국내 유통의 초기 산업사슬을 형성했습니다. 러시아 외바이칼 지방행정장관 알렉산드르 오시포프는 러시아 유기농 농산물의 대중국 공급을 밝게 전망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원목 수입이 꿈의 집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만주리 천황목업 요한회사 공장 부지에서는 전기톱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수입한 목재는 절단 련마, 조립 과정을 거쳐 각양각색의 원목 목조 주택으로 탈바꿈합니다. 회사의 왕위 사장은 원목 조가공에서 고급 목조 주택 제조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환의 흐름을 발빠르게 따르고 있다며 그동안의 기업 성장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천왕 목업은 2010년 작은 작업장으로 시작해 현재 4만 7천 평방미터 규모의 공장 부지와 60여 명 직원을 보유한 단단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회사는 목조 주택, 생물질 과립, 원목 마루 등 여러 생산 라인을 갖췄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왕목업은 생방송 판매, 문화관광 상품 맞춤 제작 등 방식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리법은 러시아 하바롭스크, 외바이칼 등 국경 지역의 주력 산업 중 하나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목재 산업 협력의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시포프 장관은 외바이칼 지역은 러시아의 대중국 목재 제품 주요 공급지 중 하나로 중국 기업들이 합작 방식을 통해 목재 벌채와 가공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황목업의 왕위 사장에 따르면 회사는 러시아의 우수한 목재를 사용해 무포름 알데히드 순수 원목 목조 주택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생태 장기 재료형 관광과 야외 레저 장면에 초점을 두고 관광시장 수요에 정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목조업자들과 협력해 관광지를 건설하는 등 목재 가공 플러스 문화 관광 체험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목 판매에서 완제품 판매로
조가공에서 종밀 제조로 중국 러시아 목재 산업 협력은 만주리 동산구를 중심으로 수입, 가공, 제조, 판매를 아우르는 직접 산업 단지를 점차 형성하며 목재의 가치를 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역 협력으로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상호 무비자 정책은 다국 문화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러시아 외바이칼 지역과 접경한 내몽골 훌룸부이르시는 2025년 5월 만리 차도의 흔적을 찾아서 대러시아 다국 관광 코스를 선보였습니다. 중국 러시아 다국 수학 여행의 인기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정월 군행 등 특색 행사는 양국 문화 교류의 눈부신 명암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화 관광 자원 또한 매력적입니다. 이르쿠츠크주 주지사 이고리 오브제프는 지난해 약 4만 명의 중국 국민이 이르쿠츠크를 방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조지사에 따르면 2026년 러시아

0: 쇼핑 소비의 일체형 관광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광산 협력 또한 중국 러시아 산업 융합의 중요한 지향점입니다. 꼬부제부 주지사는 이루쿠즈쿠즈는 자원이 풍부하고 많은 채굴 기업들이 중국 파트너와 협력해 자원을 공동 개발하고 고급 제조업을 발전시키기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꼬부제부 주지사는 앞으로 식용유, 생수 등 제품의 대중국 공급을 확대해 협력 영역을 더 넓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러시아 국경지역 산업협력의 새 지평을 열어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소래였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란창호 유람선 창가에 안겨오는 옛 철도 연선의 풍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에너지 위기의 먹장구름이 드리운 필리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청 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개방과 포용, 협력과 상생을 견지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자. 2021년 10월 30일 이 글은 습근평이 주요 20개국 지도자 제16차 정상회의 제1단계 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둘째, 조류를 강화하여 경기 회복을 촉진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은 복잡하고도 심오하므로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내놓고 표본 동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거시적 경제 정책에 대한 조류를 강화하고 정책의 연속성,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요 경제체들은 책임적인 거시적 경제 정책을 실행하여 자국의 조치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환율이 파동하고 부채가 고공행진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 도상국에까지 그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세계 경제 및 금융체계의 안정적이고도 건전한 운행을 수호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미래를 지향하여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체계와 규칙을 보완하고 관련 거버넌스 적자를 메워야 합니다. 제16차 국제통화기금 쿼터 일반 검토가 기한 내에 완수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금융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0: 중국은 국제개발협회가 제20차 증자협상을 앞당겨 가동하여 관련 투표권 개혁 방안이 국제경제 구도의 변화를 실제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개발 도상국의 담론권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지합니다. 중국은 국제통화기금이 6,500억 달러의 특별 인출권을 추가 발행하는 것을 환영하며 이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영향을 많이 받은 저소득국에 대출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우리는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수호하고 개방형 세계경제를 건설해야 합니다. 주요 20개국은 계속 세계무역기구의 개혁에 정치적 지침을 제공하고 그 핵심 가치와 기본 원칙을 견지하며 개발도상국의 권익과 발전 공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 기제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하고 세계무역기구 제12회 강료회의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여 세계경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 측은 산업사슬 및 공급사슬의 회복 탄력성과 안정성에 관한 국제포럼 개최를 제안하며 주요 20개국 회원국과 관련 국제기구에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합니다. 기반시설 건설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한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국은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비롯하여 여러 창의를 제시하고 실천하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중국은 각 측과 함께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원칙과 개방, 녹색, 청렴의 리념을 고수하면서 고표준, 민생개선, 지속가능 목표를 적극 달성함으로써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추진하는 데서 보다 풍성한 성과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셋째, 광익성과 포용성을 견지하며 공동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는 전 세계, 특히 개발도상국에 복합적인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가 8억 명에 육박하고 유엔의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실행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민 중심을 견지하고 글로벌 발전의 공평성, 효과성, 포용성을 향상시켜 어느 한 나라라도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난창호 유람선 창가에 안겨오는 옛 철도 연선의 풍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올해는 중국과 라오스 수교 65주년입니다. 중국 곤밍과 라오스 비엔티안 구간 중국 라오스 철도 국제열차편이 운영을 진행한 지도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4월 13일에 운영을 시작한 후 중국 라오스 철도 국제열차편이 운행한 열차편 수는 6개로 3,190여 편, 그리고 발송한 여객은 연인수로 8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이 중에는 120개 나라와 지역의 다국 간 여객도 포함됩니다. 일전에 탐방팀은 난창호 열차를 타고 총 길이가 1,035km에 달하는 다국 간 철도를 따라 중국 라오스 간 황금 대통로와 연선 지역의 발전을 알아봤습니다. 오전 10시 55분 난창호 열차가 곤명역을 서서히 떠났습니다. 열차 객실은 중외 관광팀, 비즈니스 인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해 여사 한지영은 국경 간 열차가 특히 편리하며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고 흥분했습니다. 그의 일정표에는 곤명과 보이, 시수왕반나, 그리고 라오스의 랑블라방, 반둥 등 인기 도시가 들어있었습니다. 한지영은 예전에는 출국하기가 매우 번거로웠다면 지금은 한순간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오스 우덤세주에서 온 마니사는 유학생입니다. 마니사의 고향은 라오스 북부 산악지대입니다. 마니사는 예전에 중국에 유학하려면 여러 차례 환승하고 산길에서 10여 시간 동안 시달려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국경 간 열차가 고향을 지나고 곤밍에서 고향까지는 아주 편안하고 바릅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 국제 여객 열차편 라오스 국적 차장인 올해 25세의 구어 몰리는 3년 동안 승객들의 왕래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고멀리는 열차를 처음 개통했을 때 승객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방학을 맞아 귀국하는 유학생, 라오스를 오가는 중국 관광팀이 늘고 있어 차에서 익숙한 얼굴을 자주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올해 32세인 라오스 주민 술린다도 다국적 관광이 사치품에서 일용품으로 변하고 있음을 깊이 체득했습니다. 솔린다는 한두 달 간격으로 중국 라오스 철도 열차를 타고 중국의 경홍 등지에 놀러 간다며 기차에서 친척과 친구들을 가끔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 내 중국 라오스 열차를 이용한 다국 간 여객이 연인수로 80만 명을 넘었으며 연선 관광지, 호텔, 료식 등 산업 소비를 35%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올해 5일 연휴 기간 중국 라오스 철도가 발송한 다국 간 여객은 동기 대비 20.9% 증가한 연인수로 9천 명이었습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는 관객뿐만 아니라 발전 기회도 가져다 줬습니다. 람블랑방에서 토지를 임대해 고무를 재배하는 과정에 중국 기업은 현지 주민 2천여 명을 고용했는데 이들의 인당 월 수입이 인민폐로 3천 원에 달했습니다. 철도 연선에서 고구마 가루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랑브라방에서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민이 온 마음령을 웃돌았고 해마다 창출한 수입이 인민폐로 인당 8천 원에 달합니다. 출입국 수속을 두고 탐방팀은 현지에서 통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곤명에서 출발한 열차는 보이와 시수왕반나를 거쳐 오후에 중국 라오스 철도 중국 구간의 마지막 역인 운남 시수왕반나 다이족 자치주의 마감역에 도착했습니다. 산세를 따라 건설한 마감역은 한쪽은 중국을 연결하고 다른 한쪽은 중국 라오스 철도 친선 터널을 통해 라오스 마딩역으로 직통합니다.
간격이 12.5km이고 터널로 연결한 두 역은 출입국 과정에서 두 지역 두 가지 검사를 실시합니다. 열차가 역에 들어서자 탐방팀은 마감역에서 중국 측 검사를 마친 후 다시 열차에 올랐습니다. 이어 열차가 10분 만에 마딩역에 도착했습니다. 열차에서 내리고 수속을 밟고 통관하는 등 전반 과정이 무난하게 진행됐습니다. 현재 중국과 라오스 양국은 더욱 편리한 통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입국 검문과 중국의 출국 검문을 중국 마감역에서 통합하고 중국의 입국 검문과 라오스의 출국 검문을 라오스 마딩역에서 집중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마감 출입국 변방 검문소 관련 책임자 맹도에 따르면 앞으로 여객들이 중국 라오스 철도를 이용해 출입국할 경우 같은 역에서 한 번만 승하차하면 중국 라오스 양국 변방 검문과 세관의 사중 검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어둠이 깃드는 가운데 열차가 종착역인 비엔티안에 도착했습니다. 비엔티안 남역 영업홀에서 탐방팀은 운지 합통 과학기술회사 책임자 장아봉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방금 프린터를 한 화물 발송 주문서를 손에 쥔 장아봉은 유가가 오른 후 도로 운송을 이용하면 컨테이너당 화물 운송 요금이 인민폐로 2만 원이지만 철도를 이용하면 6천 원밖에 안 된다며 이것이 진정한 혜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장아봉에 따르면 예전에 회사는 라오스에서 중국으로 카사바 가루, 철광석 등을 운송했으며 중국 라오스 철도를 개통한 후 화물 발송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현재 운송량이 이미 3년 전에 3배에 달했습니다. 근간의 회사는 염화 칼륨, 한약재 등을 운송하는 업무를 추가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비엔티안 남역 관적장은 등불이 대낮처럼 밝혀져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가지런히 쌓여있는 가운데 표준레일과 메터레일의 컨테이너 환적 작업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가장 큰 철도 화물 운송 중추인 비엔티안 남역은 라오스 타이 메콩강 변경에서 7km 떨어졌으며 중국 라오스 타이 철도를 서로 연결하는 중추역입니다. 2022년 7월 1일 개통한 후 지금까지 남역에서 환적한 컨테이너는 누계로 2만 9천 개, 물동량은 32만 6천 톤에 달합니다. 남부와 북부를 연결한 철도를 통해 라오스는 내륙국에서 육지 련동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중국 라오스 철도 다국 간 화물 열차의 일일 운행량은 이미 개통 초기 두 편에서 최고 23편으로 늘었으며 올 1-4분기 다국 간 화물 운송량은 이미 150만 톤을 초과했습니다. 일부 중국 소비자들은 올 들어 두리안 가격이 일반 소비에 어울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배후에는 두리안이 증산한 원인도 있겠지만 중국 라오스 철도 난창강 메콩강 쾌속선 국제조운열차의 공로도 있습니다. 타이 두리안을 가득 실은 중국 라오스 철도 난창강 메콩강 쾌속선 국제조운열차가 곤면까지 직통하는 데 26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어 도로 합동운송을 통해 48시간이면 상해와 항주 등 국내 30여개 도시에 보내죠. 그저께 나무에 달린 과일이 오늘은 중국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섭씨 13도를 유지하는 쾌속선 국제조운열차는 신선도 유지 기술을 도입하고 항구는 생산 제품에 대해 입장과 검문, 검험과 검역을 우선시합니다. 맹랍세관철도통상구 감독관리과 과원 리제는 철도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냉동 화물을 위해 무장의 통로를 개척함으로써
화물열차가 도착하면 즉시 검사와 검역을 진행한 후 통과시키는 것을 실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두리안 등 화물 통관 시간은 당초에 40시간에서 5시간 이내로 압축했습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2026년 난창강 메콩강 쾌속선 국제전열차는 평상시 매일 두 편에서 성수기 매일 여섯 편으로 증가했습니다. 4월 26일까지 중국 라오스 철도를 통해 수입한 두리안은 동기 대비 94.2% 증가한 5만 300톤이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중국 라오스 철도의 열대 과일 운송량이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2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위기의 목장구름이 드리운 필리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중동 전쟁 사태가 에너지 가격 상승을 촉발한 후 에너지 위기가 필리핀으로 만연하고 있습니다. 출행에서 생계까지, 가게 주인에서 일반 가정까지 치솟고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은 필리핀 경제와 민생에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90%를 넘는 필리핀은 중동 전쟁 사태에서 경제 충격을 가장 심각하게 받은 국가 중 하나가 됐습니다. 올 2월 말부터 지금까지 필리핀의 경유 가격은 한때 두 배로 뛰었고 필리핀 화폐 환율도 한때 달러당 60페소 선이 무너지면서 필리핀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비교적 큰 교포 송금 수입도 따라서 줄었습니다. 3월 24일 필리핀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일련의 조치를 통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했지만 실제적 효과는 제한됐습니다. 소형 버스 지프니 기사 아트로 포크 시리오는 최근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아내와 손녀와 차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포크 시리오는 육아가 치솟아 니은 공간이 크게 줄었다며 매일 12시간 넘게 영업해도 수입이 3달러 남짓하다고 불만을 토했습니다. 이 같은 수입은 집세와 전기료를 지불하기에도 역부족입니다. 필리핀의 유명 휴양지인 보라카이에서 가이드 마이클 안드라드는 일당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이 10% 더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보편적으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유람선의 경우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놀이 가격을 직접 끌어올렸습니다. 관객들은 소비할 때 이전보다 더 신중해졌고 따라서 가이드 수입도 심각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급등하는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여러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필리핀의 화학비료 가격이 이미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필리핀 농업부는 벼 수확철에 쌀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적지 않은 필리핀 기업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원자재 공급의 차질로 제품 생산과 운수가 영향을 받으면서 적지 않은 제품을 제때에 넘기지 못해 주문이 취소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공업연합회 회장 엘리자베스 리는 현재 제조업체가 이중 압력을 받는 심각한 국면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연료와 전료, 물류, 수입 중간품과 원자재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한편 통화 팽창이 주민들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시장 수요가 따라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리에 따르면 현재 외부 충격과 공급망 중단이 지속되면서 필리핀 기업의 경영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기적 충격이 최종 지역 기업의 비용과 비즈니스 신뢰성 그리고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필리핀의 관변 측수치에 따르면 올 3월 필리핀 역내 통화율이 4.1%에서 4월에 7.2%로 급증했습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필리핀의 평균 통화율은 3.9%였습니다. 2025년 4월 필리핀의 통화율이 1.4%에 그쳤었습니다. 시장 자문기구인 협동시장연구와 전략자문이 진행한 민심조사에 따르면 필리핀인 중 44%가 올 4월에 경제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미래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을 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 조마다의 시기와 기간이 있듯이 인생에는 수많은 갈피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한순간이 좁히는 그 갈피 사이사이를 사람들은 세월이라고 부릅니다.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많아지면서부터 그 갈피들은 하나의 음악이 됩니다. 자신만이 그 인생의 음악을 들을 수 있을 무렵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이따금 그 추억의 갈피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프고 코끝이 찡해지는 것은 단지 지나간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 살아온 날들에 대한 후회가 많아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절의 갈피에서 꽃이 피고 지듯 인생의 갈피에서도 후회와 련민과 반성과 행복의 깨달음이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먼 훗날 인생이 연주하는 음악을 후회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생, 우리 모두에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오늘은 인생은 연주하는 음악처럼이란 글을 공유하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문호 가수가 부릅니다. 소원.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천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사회 모순의 변화에 봉하여 고품질 발전에 유리한 재정세무체제 기제를 서둘러 보완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의 구축과 고품질 발전의 추진에서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를 혁파함으로써 다양한 경영 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발전 동력과 새로운 발전 우위를 조성하며 14억이 넘는 인구의 현대화 수준에 어울리는 사회적 부와 물질적 기반을 창출해야 합니다.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의뢰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 큰 용기와 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재정은 국정운영의 기반이자 중요한 지조이며 재정세무체제는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반드시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요구에 맞춰 기반을 다지고 우위를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보강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의 구축 및 거시경제 거버넌스 체계의 완비를 둘러싸고 조세제도와 재정체제를 서둘러 보완하며 기타 개혁과의 협동 및 협조를 강화하고 현대 예산관리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행하여 우리나라의 제도적 우월성을 국정운영의 효과성으로 보다 잘 전환시켜야 합니다.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객관적 요구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세무 분야를 포함한 각 방면의

0: 체제 및 기재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농지역 간 발전 격차, 소득 분배 격차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1인당 자원 보유량이 적어 생태 환경 수용력이 비교적 큰 압력을 받고 있으며 발전의 외부 환경이 날로 준엄해지고 있습니다. 공유 발전을 추진하는 재정 세무 체제 및 기재를 서둘러 보완하여 케이크를 크게 만드는 한편 잘 나누어야 하며 도농 및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민생 복지를 증진시키며 공동 부유를 촉진해야 합니다. 녹색 저탄소 발전을 지원하는 재정 세무 정책 체계를 완비하여 아름다운 중국 건설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해야 합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새로운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파악해하는 원칙적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통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은 재정세무 분야 개혁을 고도로 중시하면서 통일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제도, 조세제도 및 재정체제 개혁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했으며 우리나라 재정제도의 틀을 기본적으로 확립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재정세무체제는 그 운행 과정에 여전히 일부 모순과 문제가 존재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추가 개혁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정의 포체에서 구현된 당정의 결책 의도를 깊이 있게 터득하여 몇 가지 중대한 관계를 정확하게 초래함으로써 개혁이 시종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재정예산은 정부 활동의 범위와 방향을 규정하고 조세제도는 국가와 기업, 개인의 리익 배분과 관련됩니다. 예산개혁은 자원 배분에서의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시키는 것을 둘러싸고 정부 역할의 경계를 명백하게 하여 역할을 잘못 발휘하거나 역할을 월권하여 발휘하거나 역할을 발휘하지 않은 현상을 극복해야 하며 정부가 관리해야 할 부분은 엄격히 관리하면서 자원의 직접 배분과 미시 경제 활동에 대한 직접적 개입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더 공평하고 더 활력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유효한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더 좋은 결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세제 개혁에서는 세금의 인상과 감면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 세금 부담이 과중하거나 늪을 말려 고기 잡는 식의 과세를 방지하는 한편 지나치게 낮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정부의 조성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장 능력이 조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적절한 재정 취득 능력과 정부 소지 규모를 유지하여 재정 경제 발전이 항상 순수한 궤도에서 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정확하게 조리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 관계는 정부 간의 권한과 책임을 획분하는 기본적인 구성 부분입니다. 정부의 수입 획분, 사무 권한과 지출 책임의 획분, 이전 지불 제도의 배치는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과 관계됩니다. 개혁을 심화하려면 변증법적 사고를 견제하면서 국가의 전반적 리익에 립각하여 중앙의 조정 통제력과 지방의 발전 활력을 통일적으로 고려하고 권한과 책임의 관계를 분명히 하며 중앙과 지방 및 각 방면의 적극성을 더욱 잘 발휘해야 합니다. 중앙재정의 사무 권한과 지출 책임을 적정하게 강화해야 합니다. 합리한 중앙재정 수지 비율을 유지하여 경제 및 사회와 발전에 대한 중앙의 통일적 조달, 지휘, 관리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지방의 권한을 적당히 이양하여 지방의 자주적 재력을 증가시키고 각 지역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현지의 경제 및 사회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효율성과 공평성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재정세무체제는 1차 분배, 2차 분배, 3차 분배와 관련되며 효율성과 공평성 목표의 균형과 실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려면 사회주의 시장 경제 개혁의 방향을 견지하고 체제 및 기재와 조절 정책을 보완하여 시장 기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각 방면의 적극성을 더 잘 불러일으킴으로써 자원 배분에서 효율 최적화와 효익 최대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규칙의 공평성, 기회의 공평성, 결과의 공평성을 총괄적으로 추진하여 리익 고착화와 계층 고착화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부의 축적 기재를 교범화하며 세수, 사회보장, 이전 지불 등의 조절 강도를 높임으로써 광범한 이민 대중들이 개혁 발전의 성과를 더 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반과 국부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재정세무 체제 개혁은 관련 범위가 높고 정책성이 강하기에 필연적으로 일부 지역과 단위의 국부적 리익을 조촉할 수 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부릅니다. 그리움.

0: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인류 최초의 합성 재료 독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대인들은 진흙으로 만든 용기를 불더미에 넣어 구워내는데 이로부터 최초의 독이가 탄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이 제조 기술이 가장 먼저 발달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서성 만년선인동 요족지에서 출토된 도자기는 과학적인 측정을 거쳐 약 2만 년 전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세계 최초의 독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만 년의 인류 진화 역사를 갖고 있지만 독이가 나타나기 전에 기나긴 세월 동안 서민들은 자연에 순응했을 뿐 자연을 개조할 수 없었습니다. 음식 저장이나 생활용수의 경우 구덩이나 야자 껍질 등 천연용기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고 우물을 팔 수 있는 능력도 없어 물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기 어려웠습니다. 독의 발명은 선인들이 비동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던 생존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장기간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리해하면서 형성된 지혜와 날로 민첩해진 두 손으로 불과 물의 힘을 빌려 흙으로 모양을 만들고 불에 구워 단단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물질 구조에 대한 이런 재편성은 자연 물질의 변성을 실현했고 물리 세계로부터 화학 세계로 나아가기 시작했으며 능동적으로 자연을 개조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독이가 발명되면서 인류는 이를 이용해 음식을 끓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과 물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인류가 정착하여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독이는 쉽게 발명된 것이 아닙니다. 독의 원료로 쓰이는 진흙은 재료 선택, 불순물 제거, 반죽, 담그기, 발효, 조형 등 과정을 거친 후 약 천 섭씨도의 불더미나 가마에 넣어야 비로소 그릇을 구워낼 수 있었습니다. 고고학에서 발견된 최초의 독이는 주로 두껍고 소경감이 섞여졌으며 알갱이가 비교적 크고 화력이 약해 재질이 푸석푸석하고 무너지는 굵은 줄무늬로 장식되었으며 조형이 단일했는데 대체로 원시적이면서도 고풍스러웠습니다. 최초의 독이는 진흙을 빚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견된 독의 구조를 분석해본 결과 단면에 층층이 나뉘어 있는 현상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선민들이 흙으로 독이 조각을 만들고 다시 층층이 붙여서 하나의 조형을 만들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어떤 방법인지에 대해서 고고학계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독이는 그 모양과 구조가 비교적 간단한 바 남방의 독이는 밑굽이 둥근 것이 위주였습니다. 이란 남북방의 차이는 당시의 생활 환경과 습관에 관계되며 구체적인 원인은 더 깊이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학자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비록 고고학에서 초기의 독이를 많이 발견했지만 여전히 연구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이가 왜 만에서 2만 년 전에 생겨났을까요? 또 독이가 기원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고고학적 발견으로부터 볼 때 초기 독이와 함께 매장된 물품은 야생벼와 동물의 고기를 자르는 데 사용한 석편 등 대부분 야생 동식물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채집, 수렵 경제가 발달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학자들은 채집, 수렵, 어렵 경제가 발달하면서 독이가 생겨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초의 독이는 주로 주전자 종류였는데 아구리가 큰 독이가 많았고 작은 독이는 아주 적었는데 이는 음식을 저장하고 담는 데 편리했습니다. 어떤 독이의 밑굽에는 그을린 흔적이 있었는데 이는 쥐사 활동과 관련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린 음식물로는 채집한 야생 화분과 식물도 있고 수렵 또는 어렵 동물도 있었습니다. 독이 초기 독에는 대부분 굵은 석용 립자가 섞여 있었는데 이는 모양을 만들고 강도를 높이며 굽는 과정에서 발열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독의 무늬는 미적 목적보다는 구조성, 경고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독의 발명은 인류가 합성 재료를 제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이는 마제 석기 제작,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정착 생활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었으며 더 나아가 자연을 개조한 신석기 시대의 사건들 가운데의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문명의 리정표들은 모두 지금으로부터 만여 년 전 신석기 시대의 도래를 상징하는 중요한 증거로 되고 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민속놀이 좋을 시구.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배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남홍란 씨의 오빠라는 글을 전해드립니다. 오빠는 65세에 세상을 떠났다. 때는 11월이었는데 밖에서는 맵찬 추위가 얼굴을 때리고 바람막이 개바자는 된추위에 부르르 떨면서 앵앵하고 서럽게 울고 있었다. 방 출입문 쪽에 머리를 두고 누운 오빠는 숨을 힘겹게

뭘 하시고 서는데 목에서는 가래 끓는 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왔다. 우리 형제들은 오빠의 주위에 조용히 앉아서 그의 삶이 종결되는 마지막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65년 동안의 발자취를 하루 새 후딱 마무리 짓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 긴 세월 동안의 삶이 마냥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었으련만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오빠는 쉬이 숨을 거두려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공기와 바람을 실컷 맛보려느냐 숨을도 가쁘게 몰아쉬었다. 그때 남동생이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형님, 이젠 걱정 말고 갈 길 가보이소. 거기에 가셔서 아주머니와 만나 이번 생에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실컷 나누이소. 나는 그냥 잠자코 있을 뿐이었다. 나의 머릿속에는 오빠가 저 세상에 가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뿐이었다. 하지만 아리숭한 이 물음에 확실한 답은 없었다. 확실한 것은 오빠에 비해도 서글펐던 인생도 이제 곧 종지부를 찍게 된다는 사실이었다. 오빠는 우리와 배다른 형제였다. 세 살의 생모를 이어인 오빠는 아버지한테서 살아있는 슬픔이자 한 줄기 눈물과도 같은 존재였다. 오빠 인생은 참으로 서글펐다. 마치 남의 집 구들장 위에 방치된 아무렇게나 살아온 인형처럼 말이다. 아버지의 첫 살점이었지만 어머니보다 겨우 10살 어린 오빠가 잠밥이 조롱조롱한 집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도 아마 고역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다행히 살길은 나셨다. 큰아버지네 집에 자식이 없었던지라 오빠는 그 집에 가서 온처 살게 되었다. 큰어머니는 성격이 날카로운 데다 집에 앉아있는 손님의 엉덩이 밑에 걸레를 서슴없이 들이밀 정도로 깔끔한 성격의 뇨성이었다. 하루 종일 욕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오빠를 언제 한번 굶긴 적이 없었고 공부 뒷바라지도 열심히 해주었다. 그만큼 큰어머니는 시비가 바른 분이셨고 큰아버지 또한 법 없이도 이 세상을 얼마든지 살아갈 위인이었다. 량주의 정성어린 보살핌에 오빠는 심양에 있는 위생학교에 진학했는데 그 세월에는 엄청 출세한 셈이었다. 그런데 2학년 때에 사달이 생겼다. 교내에는 교회에서 입학한 몇몇 남학생이 있었는데 그 남학생들 때문에 애매한 오빠가 도적 사건에 말려들었던 것이다. 하루는 그 몇몇 남학생이 오빠에게 아구리를 꽁꽁 동여맨 자루를 맡겨놓고 실습을 가버렸다. 오빠는 그 주머니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볼념도 하지 않았거나 사실 볼 새도 없었다. 그날 오빠는 그 주머니를 받아서 침대 밑에 밀어놓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런데 며칠 뒤 학교 보육과 일꾼과 학생회 간부들이 침실에 나타나서 수색을 시작했다. 침대 밑에서 그 아구리가 봉해진 주머니가 나오고 주머니 안에서 군벌 한 벌과 기타 내들이 나왔다. 그 물건들을 보는 순간 오빠는 목석처럼 굳어지고 말았다. 알고 보니 오빠의 친구들이 학교 부근의 어느 집 앞마당에 널려있는 군복을 훔쳐왔던 것이다. 주민 구역에 학교가 있었고 평소에 골목길에서 학교 휘장을 달고 다니는 학생들을 자주 보아왔던지라 옷을 잃어버린 주민들이 학교에 달려와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남녀 학생 숙사를 샅샅이 훑었는데 결국 오빠네 숙사에서 작물이 나왔다. 도적 모자는 애누리 없이 오빠의 머리에 씌워졌다. 아무리 변명해도 물증 인증이 있으니 변호 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오빠는 곧 구류소에 갇혔고 조사 끝에 요기 징역 2년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때로부터 오빠의 감옥 생활이 시작됐다. 억울하다고 단식도 해보고 반항도 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 시절에는 가족들이 매달 감옥에 식비를 보내야 했는데 다행히 큰아버지네는 식구가 단촐하다 보니 생활이 괜찮은 편이었다. 큰아버지는 그렇게 매달 탈탈 털어 조양천 우송국에 가서 존표를 감옥에 보내주었다. 감옥살이를 한 바람에 오빠는 학교에서도 제명이 되었다. 요행 열렸던 행운의 문이 닫혀버리면서 오빠의 고난의 역사가 또다시 시작되었다. 만기가 되어 차디찬 철문을 나서던 그 순간 오빠의 초라한 행색은 말이 아니었다. 너덜너덜한 웃옷과 바지, 워낙 꼬불꼬불한 머리는 한 대 옮겨 더욱 볼품이 없었다. 오빠는 머리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하늘이었지만 그 안에 몸을 숨길 틈은 없었다. 땅을 내려다보았다. 그 땅 속에조차 정작 오빠가 뿌리 내릴 곳은 없었다. 큰아버지가 기차표를 사라고 붙인 돈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오빠는 남새 가게에서 주운 썩은 남새로 배를 달래면서 시간을 보냈다. 우여곡절 끝에 마을에 들어와서 농산일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오빠는 호미를 사용할 줄도 소수레를 끌 줄도 몰랐다. 하늘이 도와준 걸까? 그럭저럭 나이가 서른 살이 거의 될 무렵 오빠는 겨우 장가를 갔다. 새오늘은 자그만 키꼴에 백꽃 같은 하얀 얼굴이 아담지고 고왔다. 오빠네 부부는 30년간 함께 생활하는 사이에 다툼 한 번 하지 않았다. 자식들을 한 구들 낳고 오손도손 깨가 쏟아지게 행복하게 살았다. 큰아버지 량주도 오빠와 새언니와 함께 만년을 보내다가 저 세상으로 가셨다. 가끔씩 만날 때면 오빠는 동생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해서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아들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대신 해줘서 항상 고맙다고 했다. 형편이 어려운 세월이라 남편이 입던 옷이라도 주면 오빠는 그렇게도 감지 덕지했다. 한 번은 오빠가 내가 출근하는 학교에 찾아온 적이 있었다. 가까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대접했는데 이가 하도 부실해서 음식물을 잘 씹지 못했다. 나는 그 즉시로 오빠와 함께 치과에 가서 들리를 맞춰드렸다. 오빠는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동네 방네 다니면서 연길에서 일하는 여동생이 들리를 맞춰주었다고 자랑했다. 우리는 때때로 롱담도 고찰했다. 오빠, 오빠네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보다 더 많이 예뻤어요? 나보 참,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 나도 그때 기억이 흐릿한데. 그렇게 말하면서 씁쓸한 웃음을 날리던 오빠. 언제 한번 심술을 부리거나 트집을 잡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오빠는 성격이 좋았다. 심술을 부리는 것이 사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를 계모와 동생들한테 양보해야 한다는 도리를 너무나 이른 나이에 알아차렸기에 오빠는 자신 앞에 차려진 삶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묵묵히 살아왔던 것이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오빠는 병명이 뭔지도 모르는 병에 시달리다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 65세가 오빠의 인생 종착역이었다. 하루 종일 저온덕을 오르시더니 마지막 노을이 지는 길에 오빠는 인간 세상이라는 이 산길을 내려가신 것이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조심치복입니다. 밀주의 마음심, 돌치, 배복으로 풀이되는 조심치복은 남을 믿고 진심과 성의를 다해 상대방을 대함을 비유하 말입니다. 그럼 그 요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동한 광무제의 자는 문수, 이름은 료수이며 한나라 고조 류방의 고세손입니다. 료수는 9살에 부모를 여의고 숙부인 료량의 손에서 컸습니다. 상서를 정통했지만 정작 학문보다는 농작물에 관심이 많았던 료수는 진중하고 고지식한 성격의 소유자로 평소 일상생활에서도 법규를 어기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반대로 그의 형 료백승은 성격이 호방하고 용감하며 관내외의 영웅호걸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8년에 왕망이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신나라를 세웠습니다. 서기 19년이 되던 해 수제, 한제, 황제가 잇따라 중원 일대를 덮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중 자연재해의 피해 정도와 세역의 부담이 가장 컸던 남양 일대에서는 왕망의 종권에 반대하는 농민 무장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료수 형제는 이 봉기에 가담하여 왕망 종권의 반기를 든 농민들을 격려했습니다. 23년 봉기군에 의해 류현이 한나라 왕으로 추대되고 년호를 경시로 했습니다. 대상편 장군에 봉해진 류수는 8천여 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곤양, 정륜, 언성 등의 정벌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왕망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왕망은 즉시 대사공 왕읍, 대사마 왕심에게 류수군을 물리치고 곤양을 수복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때 동원된 군사만 무려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휘날리는 깃발이 천리를 뒤덮은 가운데 호랑이, 표범, 코끼리 등 맹수를 탄 맹장들을 앞세워 곤양으로 진군하는 대군의 모습은 그야말로 살기 등등했습니다. 이에 비해 류수의 군사는 고작 1,000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왕망의 기세에 당황한 류수는 즉각 곤양에서의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이때 한수와 장군이 수백리를 뒤덮은 적군의 부대가 성북에까지 이르렀다고 전해왔습니다. 겁에 질린 장군들은 류수에게 서둘러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급기야 류수가 직접 13개의 기병들을 이끌고 언현 종룡으로 가서 지원군을 소집했습니다. 그곳에서 정예 군사 전여 명을 얻은 류수는 곧바로 왕망의 군영으로 가서 손재 공격을 가했습니다. 왕망이 전여 명의 군사를 보내 막아보았지만 말에 박차를 가하며 무섭게 달려드는 류수군의 기습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류수의 형 류백승은 이미 완성을 수복했습니다. 류백승은 료수에게 지원군을 보낸다는 내용의 거짓 소신을 꾸며 왕망의 손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류백승의 계책에 빠져든 왕망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료수는 적군의 지휘부를 기습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였던 군영은 순식간에 초토화되었고 료수군의 전략에 왕망의 주력부대는 괴멸하고 말았습니다. 료수는 곤양 전투에서 적은 병력으로 100만 대군을 소탕하여

록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류백성은 경시왕에게 살해되었지만 류수는 전쟁에서의 공을 인정받아 소왕에 봉해졌습니다. 류수는 이후에도 초나라를 평정하고자 계속 정벌에 나섰습니다. 24년 류수는 하북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를 진압하고 그 잔여 병력을 흡수하여 재편성했는데 과거의 적이었던 장군들에게도 원래의 관직을 돌려줬습니다. 류수에게 살해될까 두려움에 떨던 투항군 장수들은 류수가 조금도 경계하지 않자 성의껏 사람을 대하며 자신의 속마음을 사람들에게 내어주니 조심치복, 어찌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충성을 맹세했다고 합니다. 조심치복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남을 믿고 진심과 성의를 다해 상대방을 대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가 신용 기반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귀주성 귀양시와 산서성 장치시가 학습과 조사, 개진을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여러 선행 지표가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한 회복세를 반영했습니다.
0: 우리나라가 15분 생활권을 다 그쳐 구축하고 있습니다.
1: 보도 이용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총서기는 기반시설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신용 기반시설 건설을 적절하게 앞서 배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15차기는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해 각지는 발전 기회를 선점하고 체계적인 배치를 가속화하며 신용 기반시설 건설에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불과 몇 밀리초 만에 국내 60% 이상 도시를 동시에 하나의 연산력 클러스터에 접속시킬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상해 데이터는 빠른 속도로 산과 바다를 넘어 귀주로 직통하며 광동과 감숙은 공간을 초월한 협력을 통해 한 차례 지역 간 연산력 자원 조성을 완성합니다. 전국 일체화 연산력 네트워크는 사통 5달의 구도를 형성했으며 신용의 기반 시설은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신용 기반 시설 발전을 깊이 중시하는 습금형 종속인은 신용 기반 시설 체계 구축에 대해 전반적 계획을 세우고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국가 안전 수호에 요조한 기반 시설을 적정 수준으로 앞서 배치하고 집약적이고 고효율적이며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며 지능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하고 믿음직한 현대화 기반 시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국, 디지털 중국, 교통 강국, 에너지 강국 등에 대해 일련의 구체적 배치를 하고 고속 초연결, 천지 일체화, 클라우드 네트워크 융합, 지능 민첩, 친환경 초탄소, 안전 자주적 통제의 지능형 종합성 디지털 정보 기반 시설을 다그쳐 건설할 것을 강조해 신시대 신용의 기반 시설 발전을 위해 사상적 지침과 근본적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15차기는 전망계획 요강은 신용의 기반 시설을 적정 수준으로 앞서 건설하며 산업 고도화, 디지털 스마트화 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신용 기반 시설 건설과 배치, 집약적이고 고효율적인 이용을 추진할 것을 명확했습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보완하고 기가비트 광대역 규모화 배치, 10기가비트 광대역 건설과 발전을 심화하는 한편 다차원 연산력 시설 체계와 전국 일체화 연산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 우주 기반 시설을 보완하며 저궤도 위성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15차기는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의 각지는 신용 기반 시설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련의 중점 프로젝트가 빠르게 추진되고 집중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전면 승격하고 디지털 대동맥의 질적 제고와 용량 확장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전국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총수는 495만 8천 개에 달하고 86개 도시에서 10기가비트 광대역 시범 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5세대 이동통신 A는 이미 330개 도시에 보급되었습니다.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우리나라는 100만 개 고속, 수동, 광네트워크 단말을 건설하는 동시에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연구와 개발, 표준 제정과 응용 검증을 강화하며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앞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기반 시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연산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지고 있습니다. 상해 리망 신구에서 해저 데이터 센터와 해상 풍력 발전소를 직접 연결했습니다. 해저 데이터 센터는 바닷물을 이용해 자연 냉각을 실현하고 해상 풍력 발전소는 친환경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풍을 전력으로 전력을 연산력으로 전환하는 모식을 통해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는 친환경 전력이 95%를 초과했습니다. 올 3월 말까지 우리나라의 지능 연산력 규모가 초당 18,820경회에 달하면서 연산력 자원 공급이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최근 2년간 연산력 중추를 둘러싸고 건설한 초고속 연산력 대통로가 70개를 웃돕니다. 동부데이터 서부처리 프로젝트의 8대 국가 중추에 지능 연산력 규모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80%를 초과했습니다. 현재 다차원 일체화 연산력 네트워크 배치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위성 인터넷이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지 일체화 정보 네트워크가 빠르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웅간신구에서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개발한 저궤도 광대학 통신위성이 발사 전 마지막 조정의 한창입니다. 올해 나라에서는 또 위성통신 항법 원격탐사 시스템 건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저궤도 위성인터넷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한편 전통 기반시설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전환을 다그치고 전통 기반시설과 신용 기반시설 건설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면 지능항구, 디지털 철도, 지능홍수방지, 지능전력망 등 일련의 중점 프로젝트가 전국 각지에서 착수되고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시작하는 해의 각지는 집약적이고 고효율적이며 지능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하고 믿음직한 신용기반시설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면서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끊임없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0: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교양을 전개한 이래 귀주성 귀양시 산서성 장치시는 학습과 조사 개진을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사와 정돈을 깊이 있게 진행하고 실무적 조치로 학습교양이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진행되도록 추진했습니다. 귀주성 귀양시는 학습과 터득에 공을 들이고 학습을 통해 실무를 촉진하는 한편 실제적 방법을 강구하고 실효성을 추구했습니다. 귀양시는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기업, 지역사회, 향진에 심입해 방문과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대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했습니다. 시민 정무 사항 처리 효율과 편의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 귀양시는 공안, 민정, 자연자원 등 여러 부문과의 협업, 데이터 공유를 강화했습니다. 회사 등록 변경을 포함한 216가지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신청 서류 취급 시간과 시민들의 대기 시간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현재 귀양현 처급 이상 지도부가 조사 처리한 문제는 2개로 1,400여 가지에 달합니다. 한편 조사 처리 문제 명세서와 정돈 명세를 건립했습니다. 산서성 장치시는 각급 지도 간부를 조직해 기층 조사 연구를 전개하고 이견함 1, 2, 3, 4호 전화 등 경로를 통해서 대중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도심에 위치한 오택 화원 아파트 단지에는 주민 3천여 가구가 밀집하다 보니 주차가 어렵고 충전시설이 적은 등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학습교양 과정에 현지의 관리서비스센터, 지역사회 등 부문은 주민집을 방문하고 조류사업을 전개해 며칠 사이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10여 개 추가 설치했습니다. 학습교양을 전개한 이래 장치시는 대중이 봉착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하는 대로 개진하면서 단지 소형 개소, 농촌 급수 등 일련의 민생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 국가정보센터가 5월 10일 발표한 선행지표에 따르면 4월 1일 일련의 고시속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우리나라 여러 경제 분야에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우리나라 투자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장의 협력하에 자본이 신규 산업 분야로 빠르게 집중되었습니다. 그중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 분야의 투자 규모가 동기 대비 175.2% 증가했습니다. 데이터, 연산력, 네트워크 등 분야의 기반시설 프로젝트 락찰 금액이 동기 대비 61.7% 늘었습니다. 기업의 혁신 활력도 빠르게 방출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신흥 산업 관련 특허 건수가 1, 4분기보다 10.

0: 0.6%포인트 증가하면서 신기술 성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질 생산력의 육성과 확대, 산업구조의 첨단화에 강력한 지탱력을 제공했습니다. 소비시장 역시 규모 확대와 구조 최적화의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소비 빅데이터에 따르면 4월 오프라인 소비 결제액이 동기 대비 1.7% 증가하고 상품 소비는 2.7% 늘었습니다. 그중 전자제품, 생활자파류의 성장세가 비교적 뚜렷합니다.
1: 국가량식 물자 비축국에 따르면 2025년도 가을 곡물 수매 시즌을 순조롭게 마감한 가운데 신기술과 신장비가 국가 식량 창고의 안전장벽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도 가을 곡물 수매량은 3억 3,800만 톤, 최근 연간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매 진척이 빠르고 거래가 활발했으며 가격이 상승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하남, 호남, 흥룡강 세 개 성은 최저 수매 가격 대응안을 가동하고 중만숙뼈 418만 톤을 수매했습니다. 현재 지능형 기술이 곡물 입고에서 저장까지 전 과정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절강성 인화 식량 창고 대온화 부두 작업구는 곡물 흡입기, 승강기, 유압 회전판 기계를 동원해 곡물 하역과 운반 과정에서 랑비나 먼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입고 작업을 마친 후 지능형 장비를 통해 전방위적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친환경 지능화를 실현하고 곡물 손실을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건설한 저온창고와 준저온창고의 용량은 2억 2천만 톤에 달하며 친환경 곡물 저장 기술 체계는 지속적으로 완비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70개 저장 비축 기업이 통합 응용 시험 사업을 진행해 과학적 곡물 저장을 분산된 응용에서 체계적 통합으로 전환했습니다.
0: 올들어 우리나라에서 15분 생활권 건설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각지는 인정이 넘치고 접근성이 강한 지역사회의 서비스 공간을 형성해 시민들이 집 앞에서 량질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15분 생활권 시범지역은 양로서비스센터와 요가, 보육시설 갱신 사업을 다그쳐 추진했습니다. 하남성 학벽시는 15분 양로서비스권을 다그쳐 구축하고 많은 지역사회 건강보건소는 시급, 현급 병원 전문의와 연계해 로인들이 집 근처에서 량질 의료사원과 개인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누리도록 했습니다. 허북성 의창시는 15분 생활권은 어린이 진화형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진력했습니다. 많은 지역사회는 아동도서열람, 지능개발게임, 정기보육서비스를 통합한 지역사회 학당을 세웠습니다. 현재 국내 15분 생활권에서 개조와 보안 작업을 마친 양로시설은 1,898개, 요가기구는 1,9273개에 달합니다. 전국 여러 지역은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기술을 활용해 생활권 상업구조와 서비스 시설을 최적화했습니다. 북경의 한 지역사회는 전자지도를 통해 도보로 5분, 10분, 15분 거리의 수리점과 지역별 주민 밀집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도는 이를 바탕으로 생활 편의시설을 종밀 보완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건설한 편민 생활권은 8,132개, 지역사회 주민수는 1억 6,800만 명입니다. 2030년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지구급 이상 도시의 주요 구역과 여건을 갖춘 현성 지역사회의 15분 생활권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1: 국가질병예방통제국에 따르면 국가 면역체계에 포함된 HPV 백신 무료 접종 서비스가 전국 각지에서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 4월 말까지 전국에서 13세 이하가 무료 접종한 HPV 백신은 2,750만 회분입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인 HPV 백신은 자궁 경부암 발병을 최소 70% 이상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HPV 백신을 국가 면역 계획에 편입시키고 올 2월부터 접종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시했습니다. 각지는 실시간 조정과 공급 관리를 통해 백신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국 향진 보건소와 지역사회 보건봉사센터는 주말에도 백신 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기층 접종 진료소는 연장 접종, 학교 특별 접종 등 서비스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자예방접종 등 온라인 예약, 접종 안내 제도를 보급해 디지털 수단으로 절차를 간소하고

0: 하고 접종 효율을 높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전 생명주기 백신 방호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면역 기획 정책을 최적화하고 조정해 정령기 아동의 국가 면역 백신 접종률을 90% 이상으로 유지했습니다. 홍역, 풍진, 유행성 뇌수 막염, 을형 뇌막염, A형 간염 등 백신 예방 대상 전염병 발병률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고 신생아 파상풍 제거 목표를 실현했습니다.
1: 중국과학원 심해과학연구소가 주도한 글로벌 심해 탐사 프로젝트가 5월 10일 태평양 횡단 과학 탐사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탐사선은 광주 무사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탐사에서 탐사선 탐색 1호는 분투사호 요인 잠수정을 탑재하고 사마에서 출항해 156일간 총 4만 킬로미터를 항행했습니다. 중국, 칠레 등 6개 국가에서 온 83명 과학연구원이 아타카마 해구와 모소 해구를 둘러싸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8,000m 깊이의 해저에서 광합성에 의존하지 않은 생명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남반구에서 가장 깊은 화학 에너지 생태계로 기록됩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심해 사자 오류를 포함한 풍반 생물 군집을 기록했으며 그중 대부분이 신종 생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밖에 역사적 강진과 관련된 단층 지질 구조도 발견해 관련 학술 연구의 현장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탐사 기간 분투사호가 진행한 잠수는 63회에 달하며 그중 50회는 잠수 깊이가 6,000m를 넘었습니다. 잠수 작업을 통해 대량의 생물 지질 표본과 수중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심해 첨단 과학 연구, 자원 탐사, 환경 보호의 중요한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2026년 인력자원시장 질서정리정돈특별행동을 전개했습니다. 고용사기 현상을 집중 단속하는 과정에 각지는 초빙 명목으로 구직자들을 유로 교육에 이끌어들이는 현상을 중점적으로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허위 고용 현상을 정돈하는 한편 로무 파견과 고용을 규범하고 법에 따라 각종 고용 차별시 행위를 시정하고 근로자들의 공정한 취업 권익을 수호했습니다.
1: 교육부 등 9개 부문이 5월 10일 2026년 직업교육 주간 행사를 가동했습니다. 행사 기간 직업교육 개혁, 기술인재 양성, 산업과 교육의 융합 등을 주제로 전국성 행사 14가지, 산업특색 행사 120가지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은 영광스럽고 기능은 소중하며 창조는 위대하다는 시대적 분위기를 형성할 것입니다.
0: 북경 시간으로 10일 새벽 2026 런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남자 단체 결승전에서 중국 팀이 3-0으로 일본 팀을 꺾고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남자 단체전 11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 앞서 진행한 여자 단체 결승전에서 중국 팀은 불리한 국면을 돌려세우고 3-2로 일본 팀을 역전하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여자 단체전 7연승을 달성했습니다.
1: 5월 10일 2026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 에너지 전달 국내 첫 행사가 복근 복종에서 열렸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대표는 100차 제작 전반 과정에 깊이 참여하면서 인간의 생산 생활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종합 능력을 훈련하고 검증했습니다. 국내 여러 지역에서 단계별로 진행할 에너지 전달 활동은 산업 고도화에 일조하게 됩니다.
0: 5월 9일 저녁 2026 국제청춘시회 중국아랍국가특별전이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13개 아랍국가에서 온 젊은 시인들이 중국 시인들과 함께 시를 통해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또 심수, 북경 등지에서 문화교류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1: 올해는 중국 흰 돌고래 보호 10개년 행동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 서식하고 있는 흰 돌고래 개체수는 6천여 마리이며 그중 중국 역내에 5천 마리가 분포되었습니다. 한편 개체수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흰 돌고래 핵심 분포 지역을 비롯해 흰 돌고래 자연보호구역 7개를 건설할 계획이며 서식 생태 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0: 이란 매체가 10일 전했는데 따르면 이란은 전쟁을 끝낼 때 관한 미국의 최신 제안에 대해서 파키스탄을 통해서 공식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이란은 관변 측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에는 호르무즈 해협, 이란 핵계획,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파키스탄은 이란의 답변을 접수한 후 즉시 미국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부 사령부는 10일 미군 군함 20척 이상이 이란을 상대로 한 해상 봉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 미군은 상선 예신 한 척의 항로 변경을 요구했고 선박 4척이 봉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항행 능력을 상실했다고 비유했습니다. 한 이스라엘의 관원이 10일 저녁 전하는 데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밤 통화했습니다. 쌍방의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주변 해역에 군함을 증파할 계획인 프랑스와 영국에 대해서 이란 외무차관이 10일 항행 보호를 명분으로 여기에 군사를 배치하는 것은 위기를 격화시키고 중요한 수로를 군사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란만이 관련 해협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이란은 그 어떤 국가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표했습니다. 케냐를 방문하고 있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 배치를 종례로 고려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1: 러시아 국방부가 10일 전한 데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무장부대가 러시아군 진지 676회에 달하는 포격을 가하고 6,331회에 달하는 드론 공격을 진행했으며 러시아군 진지 8차례 공세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군사행동군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효전 위반 행위는 16,071건에 달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효전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러시아는 대등하게 보복성 타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10일 전한데 따르면 지난 이틀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세는 150회에 달하고 포격은 수백 회, 공격용 드론 공격은 10,000회에 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는 러시아군이 효전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우크라이나 모든 부대는 대등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날 저녁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포로 대우조총 본부가 전쟁포로 1,000명의 교환 명단을 러시아에 넘겨줬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포로 교환에서 미국이 중재 역할을 했다며 미국이 행동을 적극적으로 리행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국 러시아 국경 지역 산업 협력의 새 지평요로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내몽골 자치구 만주리 동산구에서 러시아 외바이칼 국경 지역 이륵구주쿠주에 이르기까지 곡물, 목재, 광물을 가득 실은 국제열차가 쉼없이 오가고 관광객들의 량방향 이동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국경 지역의 산업협력은 곡물 가공, 목재 생산, 문화관광 교류 등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증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식량 수송이 황금알을 나는 거위가 되고 있습니다. 만주리 흠풍식량 식용유 공급요한 회사의 작업장에서는 원료 곡물의 향기가 진동하고 전자동 생산 라인은 현재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수입한 아마씨, 귀리 등은 탈피, 압착, 분쇄 등 절차를 거쳐 고품질 식용유와 잡곡으로 변신해 전국 각지로 발송됩니다. 흠풍식량 식용유 공업유항회사의 양지괭 부사장은 2024년 만주리 철도 통상군에 중국 러시아 국경민 상호무역구가 본관 운영되면서 국경민 상호무역 플러스 모델로 러시아 농산물을 대거 수입해 원자재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생산액 과리운도 뚜렷이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기업의 러시아 농산물 수입량은 기존의 약 7,400톤에서 약 19,000톤으로 증가했습니다. 만주리 중국 러시아 상호무역구 경제발전국 직원 대흠동 씨는 국경 지역 주민은 하루에 8,000원 상당의 상호무역 면세 한도를 노릴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기업이 국경민 합작사를 통해 국경민들이 상호무역 경로로 수입한 농산물을

농산물을 매입하면 구매 비용을 낮출 뿐만 아니라 국경민들이 집 앞에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창조해 윈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국 식량무역은 한결도 편리해진 러시아의 종출을 떠나 운운할 수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 신룡로 식량회랑의 대표 시설인 외바이칼 식량저장수송기지는 러시아와 중국의 이중 궤도 선로를 갖춰 효율적인 식량 환적과 발송이 가능합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해 곡물 재배와 가공, 수출입 무역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논밭에서 작업장으로 동상구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중국 러시아 식량협력은 해외 재배, 다국물류, 현지 가공, 국내 유통의 초기 산업사슬을 형성했습니다. 러시아 외바이칼 지방행정장관 알렉산드르 오시포프는 러시아 유기농 농산물의 대중국 공급을 밝게 전망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원목 수입이 꿈의 집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만주리 천황목업 요한 회사 공장 부지에서는 전기톱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수입한 목재는 절단, 연마, 조립 과정을 거쳐 각양각색의 원목 목조 주택으로 탈바꿈합니다. 회사의 왕위 사장은 원목 조가공에서 고급 목조 주택 제조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환의 흐름을 발빠르게 따르고 있다며 그동안의 기업 성장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천왕목업은 2010년 작은 작업장으로 시작해 현재 4만 7천 평방미터 규모의 공장 부지와 60여 명 직원을 보유한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회사는 목조주택, 생물질 과립, 원목 마루 등 여러 생산 라인을 갖췄습니다. 최근 몇 년간 천왕목업은 생방송 판매, 문화관광 상품 맞춤 제작 등 방식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리버브는 러시아 하바롭스크, 외바이칼 등 국경 지역의 주력 산업 중 하나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목재 산업 협력의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시포프 장관은 외바이칼 지역은 러시아의 대중국 목재 제품 주요 공급지 중 하나로 중국 기업들이 합작 방식을 통해 목재 벌채와 가공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왕목업의 왕위 사장에 따르면 회사는 러시아의 우수한 목재를 사용해 무포름 알데히드 순수 원목 목조 주택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생태 장기 재료형 관광과 야외 레저 장면에 초점을 두고 관광시장 수요에 정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목조업자들과 협력해 관광지를 건설하는 등 목재 가공 플러스 문화 관광 체험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목 판매에서 완제품 판매로, 조가공에서 종밀 제조로 중국 러시아 목재 산업 협력은 만주리 동상구를 중심으로 수입, 가공, 제조, 판매를 아우르는 직접 산업단지를 점차 형성하며 목재의 가치를 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역 협력으로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상호 무비자 정책은 다국 문화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러시아 외바이칼 지역과 접경한 내몽골 훌룸부이르시는 2025년 5월 만리 차도의 흔적을 찾아서 대러시아 다국 관광 코스를 선보였습니다. 중국 러시아 다국 수학 여행의 인기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정월 군행 등 특색 행사는 양국 문화 교류의 눈부신 명암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화 관광 자원 또한 매력적입니다. 이르쿠츠크주 주지사 이고리 고부제프는 지난해 약 4만 명의 중국 국민이 이르쿠츠크를 방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주지사에 따르면 2026년 러시아 연방 정부는 이르쿠츠크 바이칼스크시의 관광 휴양형 특별 경제구를 설립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입주 기업은 세제, 기반 시설 등의 5대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치타 이르쿠츠크의 일부 식당에서는 타이가 숲 시베리아 특색 음식을 선보이고 외바이칼 국경지역 이르쿠츠크주의 일부 채굴 기업들은 산업 관광을 적극 개발하며 공장 견학 플러스 쇼핑 소비의 일체형 관광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광산 협력 또한 중국 러시아 산업 융합의 중요한 지향점입니다. 꼬부제부 주지사는 이르쿠츠크주는 자원이 풍부하고 많은 채굴 기업들이 중국 파트너와 협력해 자원을 공동 개발하고 고급 제조업을 발전시키기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꼬부제부 주지사는 앞으로 식용유, 생수 등 제품의 대중국 공급을 확대해 협력 영역을 더 넓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난창호 유람선 창가에 안겨오는 옛 철도 연선의 풍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에너지 위기의 먹장구름이 드리운 필리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청 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개방과 포용, 협력과 상생을 견지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자. 2021년 10월 30일 이 글은 습근평이 주요 20개국 지도자 제16차 정상회의 제1단계 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둘째, 조류를 강화하여 경기 회복을 촉진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은 복잡하고도 심오하므로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내놓고 표본 동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거시적 경제 정책에 대한 조류를 강화하고 정책의 연속성,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요 경제체들은 책임적인 거시적 경제 정책을 실행하여 자국의 조치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환율이 파동하고 부채가 고공행진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 도상국에까지 그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세계 경제 및 금융체계의 안정적이고도 건전한 운행을 수호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미래를 지향하여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체계와 규칙을 보완하고 관련 거버넌스 적자를 메워야 합니다. 제16차 국제통화기금 쿼터 일반 검토가 기한 내에 완수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금융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중국은 국제개발협회가 제20차 증자협상을 앞당겨 가동하여 관련 투표권 개혁 방안이 국제경제구도의 변화를 실제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담론권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지합니다. 중국은 국제통화기금이 6,500억 달러의 특별인출권을 추가 발행하는 것을 환영하며 이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영향을 많이 받은 저소득국에 대출해줄 것을 희망합니다. 우리는 세계 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수호하고 개방형 세계 경제를 건설해야 합니다. 주요 20개국은 계속 세계 무역기구의 개혁에 정치적 지침을 제공하고 그 핵심 가치와 기본 원칙을 견지하며 개발 도상국의 권익과 발전 공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 기제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하고 세계무역기구 제12회 강료회의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0: 사슬과 공급 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여 세계 경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 측은 산업 사슬 및 공급 사슬의 회복 탄력성과 안정성에 관한 국제 포럼 개최를 제안하며 주요 20개국 회원국과 관련 국제기구에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합니다. 기반시설 건설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한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국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비롯하여 여러 창의를 제시하고 실천하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중국은 각 측과 함께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원칙과 개방, 녹색, 청렴의 리념을 고수하면서 고표준, 민생개선, 지속가능 목표를 적극 달성함으로써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추진하는 데서 보다 풍성한 성과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셋째, 광익성과 포용성을 견지하며 공동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는 전 세계, 특히 개발 도상국에 복합적인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가 8억 명에 육박하고 UN의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실행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민 중심을 견지하고 글로벌 발전의 공평성, 효과성, 포용성을 향상시켜 어느 한 나라라도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란창호 유람선 창가에 안겨오는 옛 철도 연선의 풍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4: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올해는 중국과 라오스 수교 65주년입니다. 중국 곤민과 라오스 비엔티안 구간 중국 라오스 철도 국제열차편이 운영을 진행한 지도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4월 13일에 운영을 시작한 후 중국 라오스 철도 국제열차편이 운행한 열차편 수는 6개로 3,190여 편, 그리고 발송한 여객은 연인수로 8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이 중에는 120개 나라와 지역의 다국 간 여객도 포함됩니다. 일전에 탐방팀은 난창호 열차를 타고 총 길이가 1,035km에 달하는 다국 간 철도를 따라 중국 라오스 간 황금 대통로와 연선 지역의 발전을 알아봤습니다. 오전 10시 55분 난창호 열차가 곤명역을 서서히 떠났습니다. 열차 객실은 중외 관광팀, 비즈니스 인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해 여사 한지영은

국경 간 절차가 특히 편리하며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고 흥분했습니다. 그의 일정표에는 권명과 보이, 시수왕반나, 그리고 라오스의 랑블라방, 반둥 등 인기 도시가 들어있었습니다. 한지영은 예전에는 출국하기가 매우 번거로웠다면 지금은 한순간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오스 우덤세주에서 온 마니사는 유학생입니다. 마니사의 고향은 라오스 북부 산악지대입니다. 마니사는 예전에 중국에 유학하려면 여러 차례 환승하고 산길에서 10여 시간 동안 시달려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국경 간 열차가 고향을 지나고 권명에서 고향까지는 아주 편안하고 바릅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 국제료객 열차편 라오스 국적 차장인 올해 25세의 고 몰리는 3년 동안 승객들의 왕래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고 몰리는 열차를 처음 개통했을 때 승객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방학을 맞아 귀국하는 유학생, 라오스를 오가는 중국 관광팀이 늘고 있어 차에서 익숙한 얼굴을 자주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올해 32세인 라오스 주민 술린다도 다국적 관광이 사치품에서 일용품으로 변하고 있음을 깊이 체득했습니다. 술린다는 한두 달 간격으로 중국 라오스 철도 열차를 타고 중국의 경홍 등지에 놀러 간다며 기차에서 친척과 친구들을 가끔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 내 중국 라오스 열차를 이용한 다국 간 여객이 연인수로 80만 명을 넘었으며 연선 관광지, 호텔, 녹식 등 산업 소비를 35%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올해 5일 연휴 기간 중국 라오스 철도가 발송한 다국 간 여객은 동기 대비 20.9% 증가한 연인수로 9천 명이었습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는 관객뿐만 아니라 발전 기회도 가져다줬습니다. 람블랑방에서 토지를 임대해 고무를 재배하는 과정에 중국 기업은 현지 주민 2천여 명을 고용했는데 이들의 인당 월 수입이 인민폐로 3천 원에 달했습니다. 철도 연선에서 고구마 가루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람블라방에서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민이 온 마음령을 웃돌았고 해마다 창출한 수입이 인민폐로 인당 8천 원에 달합니다. 출입국 수속을 두고 탐방팀은 현지에서 통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권명에서 출발한 열차는 보이와 시수왕반나를 거쳐 오후에 중국 라오스 철도 중국 구간의 마지막 역인 운남 시수왕반나 다이족 자치주에 마감역에 도착했습니다. 산세를 따라 건설한 마감역은 한쪽은 중국을 연결하고 다른 한쪽은 중국 라오스 철도 친선 터널을 통해 라오스 마딩역으로 직통합니다. 간격이 12.5km이고 터널로 연결한 두 역은 출입국 과정에서 두 지역 두 가지 검찰을 실시합니다. 열차가 역에 들어서자 탐방팀은 마감역에서 중국 측 검사를 마친 후 다시 열차에 올랐습니다. 이어 열차가 10분 만에 마딩역에 도착했습니다. 열차에서 내리고 수속을 밟고 통관하는 등 전반 과정이 무난하게 진행됐습니다. 현재 중국과 라오스 양국은 더욱 편리한 통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입국 검문과 중국의 출국 검문을 중국 마감역에서 통합하고 중국의 입국 검문과 라오스의 출국 검문을 라오스 마딩역에서 집중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마감 출입국 변방 검문소 관련 책임자 맹도에 따르면 앞으로 여객들이 중국 라오스 철도를 이용해 출입국할 경우 같은 역에서 한 번만 승하차하면 중국 라오스 양국 변방 검문과 세관의 사중 검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어둠이 깃드는 가운데 열차가 종착역인 비엔티안에 도착했습니다. 비엔티안 남역 영업홀에서 탐방팀은 운지합통과학기술회사 책임자 장아봉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방금 프린터를 한 화물 발송 주문서를 손에 쥔 장아봉은 유가가 오른 후 도로 운송을 이용하면 컨테이너당 화물 운송 요금이 인민폐로 2만 원이지만 철도를 이용하면 6천 원밖에 안 된다며 이것이 진정한 혜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장아봉에 따르면 예전에 회사는 라오스에서 중국으로 카사바 가루, 철광석 등을 운송했으며 중국 라오스 철도를 개통한 후 화물 발송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현재 운송량이 이미 3년 전에 3배에 달했습니다. 근간의 회사는 염화 칼륨, 한약재 등을 운송하는 업무를 추가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비엔티안 남역 환적장은 등불이 대낮처럼 밝혀져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가지런히 쌓여있는 가운데 표준레일과 메터레일의 컨테이너 환적 작업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가장 큰 철도 화물 운송 중추인 비엔티안 남역은 라오스 타이 메콩강 변경에서 7km 떨어졌으며 중국 라오스 타이 철도를 서로 연결하는 중추역입니다. 2022년 7월 1일 개통한 후 지금까지 남역에서 환적한 컨테이너는 누계로 2만 9천 개, 물동량은 32만 6천 톤에 달합니다. 남부와 북부를 연결한 철도를 통해 라오스는 내륙국에서 육지 련동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중국 라오스 철도 다국간 화물열차의 일일 운행량은 이미 개통 초기 두 편에서 최고 23편으로 늘었으며 올 1.4분기 다국간 화물 운송량은 이미 150만 톤을 초과했습니다. 일부 중국 소비자들은 올 들어 두리안 가격이 일반 소비에 어울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배후에는 두리안이 증산한 원인도 있겠지만 중국 라오스 철도 난창강 메콩강 쾌속선 국제 좋은 열차의 공로도 있습니다. 타이 두리안을 가득 실은 중국 라오스 철도 난창강 메콩강 쾌속선 국제 좋은 열차가 곤면까지 직통하는데 26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어 도로 합동 운송을 통해 48시간이면 상해와 항주 등 국내 30여 개 도시에 보내죠. 그저께 나무에 달린 과일이 오늘은 중국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섭씨 13도를 유지하는 쾌속선 국제저온열차는 신선도 유지 기술을 도입하고 항구는 생산 제품에 대해 입장과 검문, 검험과 검역을 우선시합니다. 맹랍세관 철도통상구 감독관리과 과원 리제는 철도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냉동 화물을 위해 무장의 통로를 개척함으로써 화물열차가 도착하면 즉시 검사와 검역을 진행한 후 통과시키는 것을 실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두리안 등 화물 통관 시간은 당초에 40시간에서 5시간 이내로 압축했습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2026년 난창강 메콩강 쾌속선 국제전열차는 평상시 매일 2편에서 성수기 매일 6편으로 증가했습니다. 4월 26일까지 중국 라오스 철도를 통해 수입한 두리안은 동기 대비 94.2% 증가한 5만 300톤이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중국 라오스 철도의 열대 과일 운송량이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2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위기의 먹장구름이 드리운 필리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중동 전쟁 사태가 에너지 가격 상승을 촉발한 후 에너지 위기가 필리핀으로 만연하고 있습니다. 출행에서 생계까지, 가게 주인에서 일반 가정까지 치솟고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은 필리핀 경제와 민생에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90%를 넘는 필리핀은 중동 전쟁 사태에서 경제 충격을 가장 심각하게 받은 국가 중 하나가 됐습니다. 올 2월 말부터 지금까지 필리핀의 경유 가격은 한때 두 배로 뛰었고 필리핀 화폐 환율도 한때 달러당 60페소 선이 무너지면서 필리핀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비교적 큰 교포 송금 수입도 따라서 줄었습니다. 3월 24일 필리핀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일련의 조치를 통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했지만 실제적 효과는 제한됐습니다. 소형 버스 지프니 기사 아트로 포크 시리오는 최근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아내와 손녀와 차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포크 시리오는 육아가 치솟아 니은 공간이 크게 줄었다며 매일 12시간 넘게 영업해도 수입이 3달러 남짓하다고 불만을 토했습니다. 이 같은 수입은 집세와 전기료를 지불하기에도 역부족입니다. 필리핀의 유명 휴양지인 보라카이에서 가이드 마이클 안드라드는 일당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이 10% 더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보편적으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유람선의 경우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놀이 가격을 직접 끌어올렸습니다. 관객들은 소비할 때 이전보다 더 신중해졌고 따라서 가이드 수입도 심각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급등하는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여러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필리핀의 화학비료 가격이 이미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필리핀 농업부는 벼 수확철에 쌀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적지 않은 필리핀 기업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원자재 공급의 차질로 제품 생산과 운수가 영향을 받으면서 적지 않은 제품을 제때에 넘기지 못해 주문이 취소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공업연합회 회장 엘리자베스 리는 현재 제조업체가 이중 압력을 받는 심각한 국면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연료와 전력, 물류, 수입 중간품과 원자재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한편 통화 팽창이 주민들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시장 수요가 따라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리에 따르면 현재 외부 충격과 공급망 중단이 지속되면서 필리핀 기업의 경영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기적 충격이 최종 지역 기업의 비용과 비즈니스 신뢰성 그리고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필리핀의 관변 측수치에 따르면 올 3월 필리핀 역내 통화율이 4.1%에서 4월에 7.2%로 급증했습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필리핀의 평균 통화율은 3.9%였습니다. 2025년 4월 필리핀의 통화율이 1.4%에 그쳤었습니다. 시장 자문기구인 협동시장연구와 전략자문이 진행한 민심조사에 따르면 필리핀인 중 44%가 올 4월에 경제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미래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을 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 저마다의 시기와 기간이 있듯이 인생에는 수많은 갈피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한순간이 좁히는 그 갈피 사이사이를 사람들은 세월이라고 부릅니다.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많아지면서부터 그 갈피들은 하나의 음악이 됩니다. 자신만이 그 인생의 음악을 들을 수 있을 무렵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이따금 그 추억의 갈피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프고 코끝이 찡해지는 것은 단지 지나간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 살아온 날들에 대한 후회가 많아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절의 갈피에서 꽃이 피고 지듯 인생의 갈피에서도 후회와 련민과 반성과 행복의 깨달음이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먼 훗날 인생이 연주하는 음악을 후회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생 우리 모두에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은 인생은 연주하는 음악처럼이란 글을 공유하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문우 가수가 부릅니다. 소원.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종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사회 모순의 변화에 봉하여 고품질 발전에 유리한 재정세무체제 기제를 서둘러 보완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의 구축과 고품질 발전의 추진에서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를 혁파함으로써 다양한 경영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발전 동력과 새로운 발전 우위를 조성하며 14억이 넘는 인구의 현대화 수준에 어울리는 사회적 부와 물질적 기반을 창출해야 합니다.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의뢰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종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 큰 용기와 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재정은 국정운영의 기반이자 중요한 지주이며 재정세무체제는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반드시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요구에 맞춰 기반을 다지고 우위를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보강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의 구축 및 거시경제거버넌스체계의 완비를 둘러싸고 조세제도와 재정체제를 서둘러 보완하며 기타 개혁과의 협동 및 협조를 강화하고 현대 예산관리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행하여 우리나라의 제도적 우월성을 국정운영의 효과성으로 보다 잘 전환시켜야 합니다.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객관적 요구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건설과 민족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세무 분야를 포함한 각 방면의 체제 및 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농지역 간 발전 격차, 소득 분배 격차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1인당 자원 보유량이 적어 생태 환경 수용력이 비교적 큰 압력을 받고 있으며 발전의 외부 환경이 날로 준엄해지고 있습니다. 공유 발전을 추진하는 재정세무체제 및 기제를 서둘러 보완하여 케이크를 크게 만드는 한편 잘 나누어야 하며 도농 및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민생 복지를 증진시키며 공동 부유를 촉진해야 합니다. 녹색 저탄소 발전을 지원하는 재정세무 정책 체계를 완비하여 아름다운 중국 건설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해야 합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새로운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파악해야 하는 원칙적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통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재정세무 분야 개혁을 고도로 중시하면서 통일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제도, 조세제도,

0: 및 재정체제 개혁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했으며 우리나라 재정제도의 틀을 기본적으로 확립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재정세무체제는 그 운행 과정에 여전히 일부 모순과 문제가 존재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추가 개혁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정의 포체에서 구현된 당정의 결책 의도를 깊이 있게 터득하여 몇 가지 중대한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개혁이 시종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재정예산은 정부 활동의 범위와 방향을 규정하고 조세제도는 국가와 기업, 개인의 리익 배분과 관련됩니다. 예산개혁은 자원 배분에서의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시키는 것을 둘러싸고 정부 역할의 경계를 명백하게 하여 역할을 잘못 발휘하거나 역할을 월권하여 발휘하거나 역할을 발휘하지 않은 현상을 극복해야 하며 정부가 관리해야 할 부분은 엄격히 관리하면서 자원의 직접 배분과 미시 경제 활동에 대한 직접적 개입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더 공평하고 더 활력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유효한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더 좋은 결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세제 개혁에서는 세금의 인상과 감면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 세금 부담이 과중하거나 늪을 말려 고기 잡는 식의 과세를 방지하는 한편 지나치게 낮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정부의 조정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장 능력이 조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적절한 재정 취득 능력과 정부 수지 규모를 유지하여 재정 경제 발전이 항상 순수한 궤도에서 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정확하게 조리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 관계는 정부 간의 권한과 책임을 획분하는 기본적인 구성 부분입니다. 정부의 수입 획분, 사무 권한과 지출 책임의 획분, 이전 지불 제도의 배치는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과 관계됩니다. 개혁을 심화하려면 변증법적 사고를 견제하면서 국가의 전반적 리익에 립각하여 중앙의 조정 통제력과 지방의 발전 활력을 통일적으로 고려하고 권한과 책임의 관계를 분명히 하며 중앙과 지방 및 각 방면의 적극성을 더욱 잘 발휘해야 합니다. 중앙재정의 사무 권한과 지출 책임을 적정하게 강화해야 합니다. 합리한 중앙재정 수지 비율을 유지하여 경제 및 사회와 발전에 대한 중앙의 통일적 조달, 지휘, 관리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지방의 권한을 적당히 이양하여 지방의 자주적 체력을 증가시키고 각 지역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현지 경제 및 사회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효율성과 공평성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재정세무체제는 1차 분배, 2차 분배, 3차 분배와 관련되며 효율성과 공평성 목표의 균형과 실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려면 사회주의 시장 경제 개혁의 방향을 견지하고 체제 및 기재와 조절 정책을 보완하여 시장 기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각 방면의 적극성을 더 잘 불러일으킴으로써 자원 배분에서 효율 최적화와 효익 최대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규칙의 공평성, 기회의 공평성, 결과의 공평성을 총괄적으로 추진하여 리익 고착화와 계층 고착화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부의 축적 기재를 규범화하며 세수, 사회보장, 이전 지불 등의 조절 강도를 높임으로써 광범한 이민 대중들이 개혁 발전의 성과를 더 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반과 국부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재정세무체제 개혁은 관련 범위가 높고 정책성이 강하기에 필연적으로 일부 지역과 단위의 국부적 리익을 조촉할 수 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부릅니다. 그리움.

0: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인류 최초의 합성 재료 독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대인들은 진흙으로 만든 용기를 불더미에 넣어 구워내는데 이로부터 최초의 독이가 탄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이 제조 기술이 가장 먼저 발달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서성 만년선인동 요족지에서 출토된 도자기는 과학적인 측정을 거쳐 약 2만 년 전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세계 최초의 독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만 년의 인류 진화 역사를 갖고 있지만 독이가 나타나기 전에 기나긴 세월 동안 서민들은 자연에 순응했을 뿐 자연을 개조할 수 없었습니다. 음식 저장이나 생활 용수의 경우 구덩이나 야자 껍질 등 천연 용기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고 우물을 팔 수 있는 능력도 없어 물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기 어려웠습니다. 독의 발명은 선인들이 비동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던 생존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장기간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리해하면서 형성된 지혜와 날로 민첩해진 두 손으로 불과 물의 힘을 빌려 흙으로 모양을 만들고 불에 구워 단단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물질 구조에 대한 이런 재편성은 자연물질의 변성을 실현했고 물리세계로부터 화학세계로 나아가기 시작했으며 능동적으로 자연을 개조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독이가 발명되면서 인류는 이를 이용해 음식을 끓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과 물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인류가 정착하여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독이는 쉽게 발명된 것이 아닙니다. 독의 원료로 쓰이는 진흙은 재료 선택, 불순물 제거, 반죽, 담그기, 발효, 조형 등 과정을 거친 후 약 천 섭씨도의 불더미나 가마에 넣어야 비로소 그릇을 구워낼 수 있었습니다. 고고학에서 발견된 최초의 독이는 주로 두껍고 석용암이 섞여졌으며 알갱이가 비교적 크고 화력이 약해 재질이 부석부석하고 무너지는 굵은 줄무늬로 장식되었으며 조형이 단일했는데 대체로 원시적이면서도 고풍스러웠습니다. 최초의 독이는 진흙을 빚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견된 독의 구조를 분석해본 결과 단면에 층층이 나뉘어 있는 현상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선민들이 흙으로 독이 조각을 만들고 다시 층층이 붙여서 하나의 조형을 만들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어떤 방법인지에 대해서 고고학계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독이는 그 모양과 구조가 비교적 간단한 바 남방의 독이는 밑굽이 둥근 것이 위주였습니다. 이란 남북방의 차이는 당시의 생활 환경과 습관에 관계되며 구체적인 원인은 더 깊이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학자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비록 고고학에서 초기의 독이를 많이 발견했지만 여전히 연구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이가 왜 만에서 2만 년 전에 생겨났을까요? 또 독이가 기원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고고학적 발견으로부터 볼 때 초기 독이와 함께 매장된 물품은 야생벼와 동물의 고기를 자르는 데 사용한 석편 등 대부분 야생 동식물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채집, 수렵 경제가 발달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학자들은 채집, 수렵, 어렵 경제가 발달하면서 독이가 생겨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초의 독이는 주로 주전자 종류였는데 아구리가 큰 독이가 많았고 작은 독이는 아주 적었는데 이는 음식을 저장하고 담는 데 편리했습니다. 어떤 독이의 밑굽에는 그을린 흔적이 있었는데 이는 쥐사 활동과 관련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린 음식물로는 채집한 야생 화본과 식물도 있고 수렵 또는 어렵 동물도 있었습니다. 독이 초기 독에는 대부분 굵은 석용립자가 섞여 있었는데 이는 모양을 만들고 강도를 높이며 굽는 과정에서 발열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독의 무늬는 미적 목적보다는 구조성, 견고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독의 발명은 인류가 합성 재료를 제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이는 마제 석기 제작,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정착 생활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었으며 더 나아가 자연을 개조한 신석기 시대의 사건들 가운데의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란 문명의 리종표들은 모두 지금으로부터 만여 년 전 신석기 시대의 도래를 상징하는 중요한 증거로 되고 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민속놀이 좋을 시구.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배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남홍란 씨의 오빠라는 글을 전해드립니다. 오빠는 65세에 세상을 떠났다. 때는 11월이었는데 밖에서는 맵찬 추위가 얼굴을 때리고 바람막이 개바자는 된추위에 부르르 떨면서 앵앵하고 서럽게 울고 있었다. 방 출입문 쪽에 머리를 두고 누운 오빠는 숨을 힘겹게 몰아쉬고 있었는데 목에서는 가래 끓는 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왔다. 우리 형제들은 오빠의 주위에 조용히 앉아서 그의 삶이 종결되는 마지막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65년 동안의 발자취를 하루 새 후딱 마무리 짓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 긴 세월 동안의 삶이 마냥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었으련만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오빠는 쉬이 숨을 거두려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공기와 바람을 실컷 맛보려느냐 숨을 더 가쁘게 몰아쉬었다. 그때 남동생이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형님, 이젠 걱정 말고 갈 길 가보이소. 거기에 가셔서 아주머니와 만나 이번 생에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실컷 나누이소. 나는 그냥 잠자코 있을 뿐이었다. 나의 머릿속에는 오빠가

저 세상에 가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뿐이었다. 하지만 아리숭한 이 물음에 확실한 답은 없었다. 확실한 것은 오빠에 비해도 서글펐던 인생도 이제 곧 종지부를 찍게 된다는 사실이었다. 오빠는 우리와 배다른 형제였다. 세 살의 생모를 이어인 오빠는 아버지한테서 살아있는 슬픔이자 한 줄기 눈물과도 같은 존재였다. 오빠 인생은 참으로 서글펐다. 마치 남의 집 구들장 위에 방치된 아무렇게나 살아온 인형처럼 말이다. 아버지의 첫 살점이었지만 어머니보다 겨우 10살 어린 오빠가 잔밥이 조롱조롱한 집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도 아마 고역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다행히 살길은 나셨다. 큰아버지네 집에 자식이 없었던지라 오빠는 그 집에 가서 온처 살게 되었다. 큰어머니는 성격이 날카로운 데다 집에 앉아있는 손님의 엉덩이 밑에 걸레를 서슴없이 들이밀 정도로 깔끔한 성격의 뇨성이었다. 하루 종일 욕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오빠를 언제 한번 굶긴 적이 없었고 공부 뒷바라지도 열심히 해주었다. 그만큼 큰어머니는 시비가 바른 분이셨고 큰아버지 또한 법 없이도 이 세상을 얼마든지 살아갈 위인이었다. 량주의 정성어린 보살핌에 오빠는 심양에 있는 위생학교에 진학했는데 그 세월에는 엄청 출세한 셈이었다. 그런데 2학년 때에 사달이 생겼다. 교내는 교회에서 입학한 몇몇 남학생이 있었는데 그 남학생들 때문에 애매한 오빠가 도적 사건에 말려들었던 것이다. 하루는 그 몇몇 남학생이 오빠에게 아구리를 꽁꽁 동여맨 자루를 맡겨놓고 실습을 가버렸다. 오빠는 그 주머니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볼 염도 하지 않았거나 사실 볼 새도 없었다. 그날 오빠는 그 주머니를 받아서 침대 밑에 밀어놓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런데 며칠 뒤 학교 보육과 일꾼과 학생회 간부들이 침실에 나타나서 수색을 시작했다. 침대 밑에서 그 아구리가 봉해진 주머니가 나오고 주머니 안에서 군벌 한 벌과 기타 나이들이 나왔다. 그 물건들을 보는 순간 오빠는 목속처럼 굳어지고 말았다. 알고 보니 오빠의 친구들이 학교 부근의 어느 집 앞마당에 널려있는 군복을 훔쳐왔던 것이다. 주민구역에 학교가 있었고 평소에 골목길에서 학교 휘장을 달고 다니는 학생들을 자주 보아왔던지라 옷을 잃어버린 주민들이 학교에 달려와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남녀 학생 숙사를 샅샅이 훑었는데 결국 오빠네 숙사에서 장물이 나왔다. 도적 모자는 애누리 없이 오빠의 머리에 씌워졌다. 아무리 변명해도 물증 인증이 있으니 변호 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오빠는 곧 구류소에 갇혔고 조사 끝에 유기징역 2년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때로부터 오빠의 감옥 생활이 시작됐다. 억울하다고 단식도 해보고 반항도 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 시절에는 가족들이 매달 감옥에 식비를 보내야 했는데 다행히 큰아버지네는 식구가 단촐하다 보니 생활이 괜찮은 편이었다. 큰아버지는 그렇게 매달 탈탈 털어 조양천 우성국에 가서 존표를 감옥에 보내주었다. 감옥살이를 한 바람에 오빠는 학교에서도 제명이 되었다. 요행이 열렸던 행운의 문이 닫혀버리면서 오빠의 고난의 역사가 또다시 시작되었다. 만기가 되어 차디찬 철문을 나서던 그 순간 오빠의 초라한 행색은 말이 아니었다. 너덜너덜한 웃옷과 바지, 워낙 꼬불꼬불한 머리는 한 대 옮겨 더욱 볼품이 없었다. 오빠는 머리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하늘이었지만 그 안에 몸을 숨길 틈은 없었다. 땅을 내려다보았다. 그 땅속에조차
종작 오빠가 뿌리낼 곳은 없었다. 큰아버지가 기차표를 사라고 붙인 돈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오빠는 남새 가게에서 좋은 썩은 남새로 배를 달래면서 시간을 보냈다. 우여곡절 끝에 마을에 들어와서 농산일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오빠는 호미를 사용할 줄도 소소래를 끌 줄도 몰랐다. 하늘이 도와준 걸까? 그럭저럭 나이가 서른 살이 거의 될 무렵 오빠는 겨우 장가를 갔다. 세운 일은 자그만 키꼴에 백꽃 같은 하얀 얼굴이 아담지고 고왔다. 오빠네 부부는 30년간 함께 생활하는 사이에 다툼 한 번 하지 않았다. 자식들을 한 구들 낳고 오손도손 깨가 쏟아지게 행복하게 살았다. 큰아버지 량주도 오빠와 세훈이와 함께 만년을 보내다가 저 세상으로 가셨다. 가끔씩 만날 때면 오빠는 동생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해서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아들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대신 해줘서 항상 고맙다고 했다. 형편이 어려운 세월이라 남편이 입던 옷이라도 주면 오빠는 그렇게도 감지 덕지했다. 한 번은 오빠가 내가 출근하는 학교에 찾아온 적이 있었다. 가까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대접했는데 이가 하도 부실해서 음식물을 잘 씹지 못했다. 나는 그 즉시로 오빠와 함께 치과에 가서 틀니를 맞춰드렸다. 오빠는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동네 방네 다니면서 연길에서 일하는 여동생이 틀니를 맞춰주었다고 자랑했다. 우리는 때때로 농담도 고찰했다. 오빠, 오빠네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보다 더 많이 예뻤어요. 나보 참,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 나도 그때 기억이 흐릿한데. 그렇게 말하면서 씁쓸한 웃음을 날리던 오빠. 언제 한번 심술을 부리거나 트집을 잡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오빠는 성격이 좋았다. 심술을 부리는 것이 사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를 계모와 동생들한테 양보해야 한다는 도리를 너무나 이른 나이에 알아차렸기에 오빠는 자신 앞에 차려진 삶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묵묵히 살아왔던 것이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오빠는 병명이 뭔지도 모르는 병에 시달리다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 65세가 오빠의 인생 종착역이었다. 하루 종일 좋은 덕을 오르시더니 마지막 노을이 지는 길에 오빠는 인간 세상이라는 이 산길을 내려가신 것이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조심치복입니다. 밀주의 마음심, 돌치, 배복으로 풀이되는 조심치복은 남을 믿고 진심과 성의를 다해 상대방을 대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요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동한 광무제의 자는 문수, 이름은 료수이며 한나라 고조 류방의 고세손입니다. 료수는 9살이 부모를 여의고 숙부인 료량의 손에서 컸습니다. 상서를 정통했지만 정작 학문보다는 농작물에 관심이 많았던 료수는 진중하고 고지식한 성격의 소유자로 평소 일상생활에서도 법규를 어기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반대로 그의 형 료백승은 성격이 호방하고 용감하며 관내외의 영웅호걸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8년에 왕망이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신나라를 세웠습니다. 서기 19년이 되던 해 수제, 한제, 황제가 잇따라 중원 일대를 덮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중 자연재해의 피해 정도와 세역의 부담이 가장 컸던 남양 일대에서는 왕망의 종권에 반대하는 농민 무장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료수 형제는 이 봉기에 가담하여 왕망 종권의 반기를 든 농민들을 격려했습니다. 23년 봉기군에 의해 류현이 한나라 왕으로 추대되고 년호를 경시로 했습니다. 대상편 장군에 봉해진 류수는 8천여 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곤양, 정륜, 언성 등의 정벌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왕망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왕망은 즉시 대사공 왕읍, 대사마 왕심에게 료수군을 물리치고 곤양을 수복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때 동원된 군사만 무려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휘날리는 깃발이 천리를 뒤덮은 가운데 호랑이, 표범, 코끼리 등 맹수를 탄 맹장들을 앞세워 곤양으로 진군하는 대군의 모습은 그야말로 살기 등등했습니다. 이에 비해 류수의 군사는 고작 1,000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왕망의 기세에 당황한 류수는 즉각 곤양에서의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이때 한수와 장군이 수백 리를 뒤덮은 적군의 부대가 성북에까지 이르렀다고 전해왔습니다. 겁에 질린 장군들은 류수에게 서둘러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급기야 류수가 직접 13개의 기병들을 이끌고 언현 종룡으로 가서 지원군을 소집했습니다. 그곳에서 정예 군사 천여 명을 얻은 류수는 곧바로 왕망의 군영으로 가서 손재 공격을 가했습니다. 왕망이 천여 명의 군사를 보내 막아보았지만 말에 박차를 가하며 무섭게 달려드는 료수군의 기습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료수의 형 료백승은 이미 완성을 수복했습니다. 료백승은 료수에게 지원군을 보낸다는 내용의 거짓 소신을 꾸며 왕망의 손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료백승의 계책에 빠져든 왕망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료수는 적군의 지휘부를 기습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였던 군영은 순식간에 초토화되었고 료수군의 전략에 왕망의 주력부대는 괴멸하고 말았습니다. 료수는 고량 전투에서 적은 병력으로 100만 대군을 소탕하여 력사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류백승은 경시왕에게 살해되었지만 료수는 전쟁에서의 공을 인정받아 소왕에 봉해졌습니다. 료수는 이후에도 초나라를 평정하고자 계속 정벌에 나섰습니다. 24년 료수는 하북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를 진압하고 그 잔여 병력을 흡수하여 재편성했는데 과거의 적이었던 장군들에게도 원래의 관직을 돌려줬습니다. 료수에게 살해될까 두려움에 떨던 투항군 장수들은 료수가 조금 더 경계하지 않자 성의껏 사람을 대하며 자신의 속마음을 사람들에게 내어주니 조심치복, 어찌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충성을 맹세했다고 합니다. 조심치복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으며 남을 믿고 진심과 성의를 다해 상대방을 대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류영실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깊이 있는 역사적 가치에 참신한 전파 방식을 더한 문물들이 잇따라 흥행하며 대중의 문화생활과 관광 소비, 나아가 정신적인 수요를 만족시키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시 관람 열풍과 SNS를 장식하는 화제성, 그리고 문화 창의 상품들을 살펴보면 대중의 문화적 욕구가 얼마나 깊이 있게 변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우리 박물관 업계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며 시대적인 활력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관람과 전파를 주도로 하는 젊은 층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일부 박물관은 젊은 관람객의 비율이 60%를 넘어섰습니다. 문물 속에 담긴 시대를 앞서간 지혜와 미학적 가치를 재발견한 젊은 세대가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재생산하고 공유하면서 문물 열풍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문물들이 대중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현상은 문물 자체의 가치와 시대적인 요구, 그리고 변화된 전파 환경이 조화롭게 맞물린 필연적인 결과로 풀이됩니다. 대중들이 문물의 역사적 가치를 능동적으로 향유하고 공유함에 따라 이제 국전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사회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문물의 공예를 연구하고 전통미를 현대적으로 복원하며 지식을 전파하는 자발적인 활동은 박제되어 있던 문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전통문화의 살아있는 전승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박물관이 선보인 나방 모양 금비녀, 냉장고 자석의 사례처럼 하나의 아이템을 장신구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AR 가상착용 체험까지 더한 혁신적인 시도는 젊은 세대의 문화와 패션, 소통이라는 소비 요구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문화적인 공감이 시장의 성공으로 이어짐을 증명해줍니다. 대중들은 단순한 구경꾼의 자세를 넘어 문물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갖게 됐으며 박물관 열풍이 전 국민의 문화 소양과 자신감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힘으로 거듭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합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현대화 산업체계의 건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 뉴스에 이어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경남 문화의 발상지 조경시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68세의 신참 작가 왕옥진에 관해 전해드리겠고, 영화관 도서관 순서에서는 낡은 책방과 주인장의 만남에 깃든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 24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화 산업 체계의 건설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청석인은 24 당대회 보고에서 현대화 산업 체계를 건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대화 산업 체계는 현대화 국가의 물질적인 지원이며 경제 현대화 실현의 중요한 징표입니다. 성공적

으로 현대화를 실현한 국가들은 저마다 어느 산업 영역 또는 일부 산업 영역에서 세계의 앞자리를 차지하는 제조 능력 또는 봉사 능력을 형성함으로써 높은 효율성을 띈 사회 생산과 높은 수준의 국민 소득을 뒷받침해주는 초석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산업 체계의 현대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전자정보, 바이오의학, 우주항공, 금융과 법률서비스업, 독일의 자동차와 선진적인 장비 제조산업, 일본과 한국의 전자제품, 반도체, 선박제조, 자동차산업, 뉴질랜드와 오스트랄리아의 현대농업, 광산업 등은 모두 이러한 나라들이 현대화를 실현하는 물질적 토대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지난날의 강국이 쇠퇴의 길로 나아가거나 일부 나라들이 중진국 함정에 빠져들거나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 상태에 빠져들게 된 중대한 교훈을 보면 산업체계의 지속적인 고도화와 현대화를 실현하지 못하였거나 사회생산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산업체계의 현대화가 없이는 경제의 현대화가 있을 수 없고 확고한 물질 기술적 토대가 없이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적인 실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중국 창건 이래 특히 개혁 개방 이래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수백 년 동안 거쳐온 공업화 과정을 단 몇십 년 만에 완성해 세계적으로 산업 종류가 가장 구전한 나라가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조업 규모가 세계 1위로 상승하고 220여 종의 공업 제품의 생산량이 세계 1위에 도달했으며 일부 분야의 산업 기술 수준은 세계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선진국과 비교해보고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해야 하는 요구에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는 산업체계의 현대화 수준이 아직 높지 못한 편입니다. 그것은 산업 기반이 여전히 비교적 취약하고 산업 사슬의 안정성과 충격 방지 능력이 부족하며 현대 서비스업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는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기업은 핵심 부품, 핵심 소프트웨어, 관건 재료, 관건 검사 설비 등 면에서 아직도 대량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산 기초 부품과 기초 재료, 기초 공예, 기초 기술에서 아직도 보편적으로 질적 신뢰성과 안정성이 약하고 시장 범위가 제한받는 등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능률적이지 못하고 쓸모가 없으며 사용하기 싫어하는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입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비교적 분산되어 있으며 기초적인 기술 축적이 부족하고 역사적으로 내려온 체불금이 비교적 많으며 자주적인 혁신 능력이 질 높은 발전과 억제와 억압에 대응해야 하는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사슬은 국제분업체계에서 전반적으로 중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규모만 클 뿐 강하지 못하고 포괄 범위가 넓지만 기술적인 수준이 미흡한 상황이며 글로벌 자원에 대한 통합과 통제 능력도 부족합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일부 산업이라 할지라도 상중하위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산업사슬의 취약성이 뚜렷합니다. 현대 서비스업의 발전 수준이 높지 못하고 제조업과의 융합 발전이 부족하며 과학기술, 산업, 금융 간 선순환을 아직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장정의 길에 올랐습니다. 준엄하고 복잡한 발전 환경과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절박한 요구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는

안듯이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경제 발전의 주력점을 실물 경제에 두고 현대화 산업 체계를 건설하는 것을 경제 현대화의 중요한 임무로 삼으며 세계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방향을 겨냥하고 우리나라의 국정에 입각해 신형의 공업화를 적극 추진하며 제조 강국, 품질 강국, 우주 강국, 교통 강국, 인터넷 강국, 디지털 중국을 서둘러 건설해야 합니다. 힘을 합쳐 큰 일을 해내는 사회주의 제도의 제도적인 우위와 우리나라의 초대규모 시장 우위를 충분히 발휘시켜야 합니다. 산업 기반 재건 프로젝트와 중대 기술 장비 난관 돌파 프로젝트의 실시를 통해 산업 기반 능력을 튼튼히 다지고 산업 기반 고급화, 산업 사슬 현대화, 난관 돌파전을 잘 치르며 제조업의 첨단화, 지능화, 녹색화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완비된 산업체계의 독특한 우세를 공고히 하고 향상시키려면 일반 소비품, 공업 원자재, 일반 기계 전기 제품 등 전통적인 우위 산업의 선도적인 지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반도체, 소프트웨어, 선진 소재와 관건적인 설비 등 안전 발전에 관계되는 분야의 단점을 서둘러 보완하고 에너지, 중요한 광산 등 전략적 자원의 공급 보장 능력을 제고하여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자주적인 통제와 안전성과 효율성을 적극 실현해야 합니다. 향후의 발전에 착안점을 두고 전략적인 신흥산업의 발전 기회와 산업 고도화의 방향을 파악하며 차세대 정보기술, 인공지능, 바이오기술,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 장비, 녹색 및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구축해야 합니다. 설계, 특허, 브랜드, 물류, 법률, 금융 등 현대 서비스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선진 제조업과 현대 농업의 융합 발전을 통해 산업체계의 전반적인 질과 효율을 제고하며 1차, 2차, 3차 산업이 협동적으로 발전하는 양호한 국면을 조성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화 산업체계의 건설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경 고궁박물관 문화전 서화관에서 북송시대 화가 리공린의 작품 진본 중 하나인 모위 언목 방도를 관객들에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보급 소화 55점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조림의 소릉 룩준도, 리민발의 출위도, 청나라 랑령의 간호표도 등 역대 말그림 영작이 모두 전시됐습니다. 리공린의 모위 언목 방도는 말그림 분야에서 최고 인기작으로 불리며 단독으로 전시됐습니다.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전국 규모 이상 문화 관련 산업기업의 영업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3조 5,56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 핵심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1.4분기 문화 핵심 분야의 영업수입은 2조 5,19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습니다. 특히 창의적인 디자인 서비스, 콘텐츠 창작 생산, 뉴스 정보 서비스 등 3개 주요 업종은 모두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체 산업의 활력을 주도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전, 거장에게 바치는 헌사, 다빈치부터 카라바조까지 이탈리아 르네상스 명작전이 대중에게 공개됐습니다. 중국 미술관과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 보품그룹 연보자선기금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전시회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를 풍미한 걸작 35점이 출품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레오나르드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 20여 명의 거장이 남긴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여 르네상스 예술의 발전 궤적과 그 속에 담긴 인문주의 정신을 조명했습니다. 전시는 미술사의 흐름과 화풍의 변천에 따라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돼 관람객들이 르네상스 회화의 주요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국 미술관 관장 반의교는 르네상스의 거장들은 예리한 관찰력과 깊은 사유, 정교한 기량을 바탕으로 인간성과 자연의 웅장함, 그리고 시대적 변천을 작품 속에 녹여냈다며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 작품들이 현대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국가도서관이 전국 도서출판사, 공공도서관, 업계 전문가 대표와 함께 공동으로 조직한 제1회 전국 관사 공동추천 우수 도서 목록이 발표됐습니다. 련영 소년아동 출판사 유한책임회사에서 출품한 조선족 작가 김혁의 소년과 가야금 등 계열 도서가 전국 관사 공동추천 우수 도서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소년과 가야금은 중국 소수민족 사파소설 계열 가운데의 하나로 2025년도 국가출판기금 지원 프로젝트 도서입니다. 국내 출판계에서 처음으로 소수민족 작가와 화가가 협력한 대형 계열 사파소설이며 그림과 문자가 어우러진 예술 방식으로 민족적인 정서와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해당 계열의 6권의 도서는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 선량하고 락관적인 인생 태도를 그려내 소수민족의 인격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우수 작품들로 회족 작가 마금련, 몽골족 작가 손안차이랑 등 국내 소수민족 작가들이 창작했습니다. 조선족 작가 김혁의 소년과 가야금은 전통 민간 악기인 가야금 전승을 주선으로 한 가야금 장인의 조선 3대가 긴 세월 속에서 예술의 혼과 초심을 지켜 마침내 이 오래된 악기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엮었습니다. 중국 소수민족 사파번 소설 계열은 출간된 후 선호하여 2025년 료령의 좋은 책, 중국 미술가 협회 신시대 청년 미술 인재 양성 계획, 아동 그림책 창작 100 프로젝트에 선정됐습니다. 조선족 민족 풍정시화 사계절의 노래 공연이 연길시 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무대는 연변의 고요한 정취를 압축적으로 담아낸 고품격의 시청각 성연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사하며 연길 관광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연길 문화관광의 명함작인 사계절의 노래는 조선족 문화를 바탕으로 삼아 수차례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완성도를 높이며 독보적인 위상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2026년판 사계절의 노래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근간으로 고전의 가치를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미감을 조화롭게 녹여냈고 가무의 고향이 가진 문화 매력을 여실히 드러냄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이 수준 높은 시청각 성연 속에서 중화민족은 다원일체라는 깊은 뿌리와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상모춤과 장고춤, 부채춤과 같은 고전적인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들을 사물놀이, 붉은해 변강비춘회 등 대중에게 친숙한 종목들과 유기적으로 엮어냈습니다. 력동적인 상모의 움직임과 강렬한 장고장단 그리고 극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민속가락은 화려한 조명과 몰입감 넘치는 무대 연출과 어우러져 연변 대지의 사계절 풍경과 조선족 인민의 소박한 정취를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민속공연이 일전에 중국 조선족 민속원 광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공연의 첫 무대를 장식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퉁소음악은 명절과 축제에 빠질 수 없는 정겨운 고향의 소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날 화려한 민족 의상을 갖춰 입은 50명의 연주자가 선사한 퉁소가락은 때로는 맑고 드넓게 때로는 낮고 묵직하게 광장에 울려 퍼지며 조선족 전통음악 특유의 운치를 유감없이 드러내며 현장 관객들의 마음을 깊은 감동으로 물들였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이따가 전해드립니다.
1: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50번째는 령남 문화의 발상지 조경입니다. 유구한 역사가 풍부한 문화적 가미와 수려한 경치를 보유한 조경은 방대한 양의 백과 전설을 방불케 합니다. 조경에서는 물결치며 흐르는 강물 한 줄기와 서로 푸름을 다투는 호수 두 개, 각자 험준함을 자랑하는 협곡 세 개, 하늘 높이 솟은 탑 네 개, 예스러움을 다투는 고건물 다섯 개, 그리고 여섯 둔덕, 일곱 바위, 여덟 동굴이 조화의 하모니를 이룹니다. 광동 중서부에 위치한 조경의 북쪽으로는 주강의 지천인 서강이 흘러지나고 북회귀선도 조경을 관통합니다. 북쪽으로 산발에 기대고 남쪽으로 강물을 마주하며 남해를 바라보는 조경은 예로부터 령남의 요충지로 서강의 보석이라 불렸습니다. 령남의 유명한 도시인 조경은 21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589년 수왕조는 이곳에 단주를 두고 고요와 단계 등 아홉 현을 관리하다가 607년에 단주를 신안군으로 고쳤습니다. 618년 당왕조가 단주를 회복했다가 742년에 고요군으로 개칭했으며 758년에 다시 단주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다가 1101년 북송 때 단왕으로 있던 조길이 보위에 오른 후 자신이 살던 단주에 흥경 군절도를 두었습니다. 1118년 송휘종 조길은 또 어필로 조경부를 써서 단주에 하사했으며 그로부터 단주는 경사가 시작된 곳이라는 의미로 조경이라 불려 오늘에 이릅니다. 요구한 역사로 인해 조경에는 인문 경관이 풍부하고 고적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문 경관으로는 매암과 옛 성벽, 칠성암, 열성 룡모 조묘, 덕경 학궁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조경에는 또 불교 선종의 육조 혜능과 당나라 때의 서예가 리옹, 북송의 청렴한 관리 포즈, 명나라 문학가 당현조, 이탈리아 선교사 마테오 리치, 혁명의 선구자 손문, 북벌 명장 엽정을 비롯한 국내외 명인들의 발자국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조경에는 둘레가 2800m에 달하는 옛 성벽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조경의 성벽은 원래 토성이었는데 1113년에 성곽을 중축하고 벽돌로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조경의 이 성벽은 역대로 수차 보수를 거쳤지만 성벽과 성문의 위치는 변경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1987년부터 1996년 사이에 조경시는 북쪽의 성벽을 보수하고 조천문과 돈대, 피운루 등을 복원했습니다. 3층 높이의 피운루는 건물의 상단에 늘 구름이 끼어 있다고 해서 지은 이름이며 운무 속의 피운루는 조경 고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경관입니다. 조경 고성 조항의 관하 유적지 입구에는 송나라 건물 양식의 요초루가 솟아 웅장함과 예스러움을 자랑합니다. 송휘종이 보위에 오른 후 쓴 조경부를 봉안하기 위해 이 건물을 지었고 당시에는 어서루라 불렸습니다. 1462년 명나라 군수 황유가 어서루를 개축하고 여초루라 명칭을 고쳤습니다. 여초루 뒤에 관하는 고대의 단주를 관리하던 곳인데 송나라 때 청렴한 관리인 포증이 이곳에서 3년간 일하면서 뛰어난 실적을 쌓았습니다.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칠성암은 호수 기슭에 7개의 아름다운 바위산이 솟아있다고 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이곳에는 또 선녀호와 중심호, 파해호, 청련호, 리호 등 다양한 모양의 호수가 서로 이어져 비경을 자랑합니다. 자연 경관과 인문 경관이 하나를 이루어 산과 호수, 루각과 정자가 조화로운 칠성암은 기이하고 수려한 산수의 분재를 방불케 하며 령남 제일의 기이한 경관이라 불립니다. 많은 문화

유적과 아름다운 산수로 인해 역대로마는 문인 묵객들이 이곳을 찾아 칠성암을 노래하는 작품을 많이 창작했습니다. 그런 작품들은 칠성암의 바위에 새겨진 마의 석각으로 남아 조경의 일경으로 되었습니다. 광동 4대 명산 중 으뜸을 자랑하는 정호산은 산정에 1년 4시절 물이 마르지 않는 호수가 있다고 해서 이름이 정호산입니다. 정호산에는 녹음이 울창하고 고목이 하늘을 찌르며 바위에서는 폭포가 날아내리고 그 사이로 옛 사원이 산재해 조화롭습니다. 정호산은 북회귀선 북쪽에 위치한다고 해서 북회귀선에 박힌 보석이라 불립니다. 이 밖에도 조경에는 열강루와 조경사탑, 조경학궁, 열성 용모조묘를 비롯한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영남 토착문화의 발상지이자 중원문화와 영남문화, 서구문명과 중국 전통문명이 가장 일찍 융합되기 시작한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한 조경은 서강 류역의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중 조경시 서쪽의 둔덕에 위치한 매암은 북송 때인 996년에 신축한 절입니다. 매암은 매화나무 가지를 꽂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독특한 품격의 절로 특히 대웅전이 송나라 목조 건물의 특징을 그대로 보존해 높은 역사 문물의 가치를 가집니다. 매암은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종교 문화를 보여주고 영남의 대표적인 천년 목조 건물인 매암의 대웅전은 천년의 옛절, 국가의 눈부신 보물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0: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68세의 신참 작가 왕옥진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홍 아나운서가 낭독합니다.
1: 젊은 시절 왕옥진은 선생님이었고 노동자였고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종이로 글을 쓰지 않던 그는 68세가 되던 해부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으며 70세에 책을 출간했습니다. 작가 량효승은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인간 세상이라고 평가했으며 네티즌도 평범한 나날 속에 숨어있는 빛나는 삶을 선사했다고 표했습니다. 왕옥진은 매일 점심을 먹고 나면 소파 옆 책상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내용을 종이에 쓴 다음 음성 입력 기능으로 종이의 내용을 컴퓨터로 옮겨 저장합니다. 왕옥진이 처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03년 봄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어머니 이야기를 썼습니다. 어머니는 70세 나이에도 뇌무에 달하는 밭을 혼자 일구었고 아무런 질병에 고통도 겪지 않다가 91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 시끄러운 도시가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 어머니가 이곳에서 생활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당도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 어머니가 지금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많은 네티즌들에게 크나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글을 쓰기 전 왕옥진은 늘 바삐 돌아쳤다고 합니다. 힘들어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수차례 설득해서야 그는 가게를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자 그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던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조카 딸은 그에게 인터넷 계정을 만들어 주었고 인터넷을 통해 요리도 배우고 영상 편집과 글짓기를 시도해 볼 것을 추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왕옥진도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는 펜과 종이를 찾아 무언가를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조카 딸은 그에게 먼저 계정 이름부터 지을 것을 제안했고 왕옥진은 고민 끝에 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살았습니다. 늘 밭에서 뛰어다니며 자랐기에 밭은 늘 친근한 존재입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글도 조카 딸이 도와서 발표하게 됩니다. 발표 후 저녁 식사를 하는 사이에 왕옥진의 글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으며 팬도 점점 많아지고 열동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독자들이 있기에 저희 글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기에 글 속의 인물들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창문가에 기대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노인네에서 벗어나 조금이나마 유용한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그는 글짓기를 멈추지 않았고 팬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2025년 왕옥진이 70세가 되던 해에 개인 작품집 나는 밭을 사랑한다가 출판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기가 늦었다며 아쉬워했으나 그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표했습니다. 왕옥진은 수많은 밤을 책상 앞에서 지내며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어머니는 늘 놀이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손은 잠시도 쉬지 않고 양말을 깁거나 신발 밑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모의 이야기도 썼습니다. 오랫동안 썼습니다. 이모의 일생은 조금은 느리지만 항상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매 걸음 걸음마다 운명과 맞서 싸웠습니다. 왕옥진은 거의 모든 가족 성원들의 이야기를 썼으나 남편 반은 빼놓았습니다. 2015년 12월 22일

일. 남편은 아침에 집을 나서며 사과를 채 먹지 못했다며 냉장고에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용용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요물을 정리할 때 왕옥진은 남편 책상 서랍에서 곰귀 고리를 발견했습니다. 5월 7일 잊지 말 것이라는 메모와 함께 말입니다. 이는 왕옥진의 생일에 좋음에 남편이 미리 생일 선물을 마련해 둔 것이었습니다. 이는 왕옥진의 영원한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2024년 9월 한 네티즌의 건의로 왕옥진은 글짓기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왕옥진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다 썼으니 이번에는 누구의 이야기를 담을까? 가장 중요한 동반자의 이야기, 과연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남편의 일생, 1만 5천자가 넘는 글을 왕옥진은 꼬박 잘 썼고 또 나를 두려 컴퓨터에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결코 저의 슬픔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독자들에게 그에 대한 그리움을 전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왕옥진은 봄에 태어났고 또 1980년 봄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만남은 늘 봄에 있다는 글에서 왕옥진은 봄에 깃든 쓸쓸함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봄날에 만나 봄날에 헤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35번의 봄을 맞이했으나 안타깝게도 남편의 봄은 영원히 68세에 멈췄습니다. 작품 남편의 일생은 수상작으로 꼽혔습니다. 만약 남편이 아직 살아있다면 가는 곳마다 아내가 책을 냈다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왕옥진의 글에는 큰 사건들이 없습니다. 오로지 밥 짓는 용기와 논두렁의 발자취, 점점 멀어져가는 가족들의 그림자뿐입니다. 매일을 돋보기를 쓰고 떨리는 손을 애써 참아가며 써내려가는 글 속에는 성실함이 묻어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큰 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왕옥진은 계속해 가던 길을 가고 만나던 사람을 만나고 쓰던 글을 쓸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만년은 점점 어두워져가는 과정이라고 말하는데 왕옥진은 이에 관해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날은 아직 밝고 저에게는 아직 힘이 남아있습니다. 갈 길은 멀고 피는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왕옥진은 또 한 번 봄을 맞이했습니다.

내 영화관 도서관 오늘 시간에는 낡은 책방과 주인장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길림성 장춘시의 한 오래된 주택가 골목 안에는 범묵서화사라는 중고책을 전시한 책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400평방미터 공간에 10만 권의 헌책이 조용히 도시 한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책방에 들어서면 책 냄새와 차향이 함께 코를 자극합니다. 한가득 쌓인 헌책들은 책장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고 분류 표시는 백과성과 천자문에서 따와 중국 특유의 품격을 느끼게 합니다. 책방은 대부분의 공간을 책을 위해 내어두었으며 좌석은 10여 개 정도만 마련해 무료로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최소 주문 의무도 없습니다. 이 책방의 주인은 마범입니다. 2020년 그녀는 이곳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남편을 만났고 이후 두 사람은 나란히 시어머니가 물려준 헌책 가업을 이어받아 둘째 집이라 부르는 이곳을 함께 정성스럽게 가꾸고 있습니다. 마범이 인수한 뒤에 이 책방은 온라인에서만 헌책을 거래하던 작은 가게에서 진정한 의미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매장 배치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책장 진열부터 벽면 액자까지 직접 손봤습니다. 커피, 차, 음료, 독서 모임 등 새로운 콘텐츠를 도입하고 소셜 플랫폼에 책방 일상을 공유하며 골목 깊숙이 숨겨진 책 냄새를 많은 이들에게 알렸습니다. 현재 책방의 시설과 배치는 점차 정비되어 가고 있으며 수지 균형도 맞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더욱 값진 것은 이곳이 이미 많은 책 애호가들에게 정신적인 안식처로 되었다는 점입니다. 책을 찾을 수 있고 차를 마실 수 있으며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래된 책들과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쓸쓸했던 창고에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 헌책방은 디지털 시대에 조용히 새로운 싹을 틔워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문화 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我就安眠哦，半夜欢乐，把那那把戏打个。我那金陵天都落地的，我趁他们还不离我就玩。我几个把戏，我喝了一个劲，我进了干找了个劲。Tongrin hava gunte jolaksinim balavalla da tırguni hava ira Örtüm tüm bahşiyin tenil çolgar balavalla da ötün loga jolga jgat Obrim bayne bastınlam balavalla da bakta omun deltkına Asırha bahştı karin tümde ugele da çansu biçki biçit dilhoye Obrim bayde 苏姐，我做媒的，恩比气不得呢。俺等路路的，就是爹也比个，俺心里的不寂寞。俺们那呢，把刀子呢，我做恩个姐搞了回民，我不能没带恩路的。说说你儿子们，我弟弟弟把我是打的。苏姐，明天为。上说不起吧了，说什么这个啥不就不得呢？把啥说成二弟子弟，把丢给后来女婿他为啥？二几年前了，这亲女不要了啦，把上才为黑吧了，地米了什么吧了做了呗？二进头都一吃死我吃了，很多个全部混了二百呢，一毛吃了七吧了，家里跟别亲个说，恩比亲不得个姐，这个家里有了呢。얼굴 대디 놈은 어딘 자르건 얼 어찌르베니 얼 어찌르베고 어찌르 어찌르고 저 다르 흐머 힘이 있어 버스 어찌르고 저 다르 와 자 소지게 뭐이 비치고 온 걸 뚫어 소지 하루들 털 차가서 하는 일은 그 힘들어 비례게 엄들지 자세게 들가면 지 상수비치 걸어들어 일은 볼가 미실의 소리 설설로 작단 볼 박사는 위치고 아시지 박시간 세벌덕 원너흐르 화자 들으고는 오문 와치 있자 너희도 갔던 나와 들불 나시들이 왔으라 손으로 들고 사 한 얼쓴 어찌리세 상수 비치기 벌넥이 미친 독서지 벌넥이 미친 독서가 대한녹음으로 홀앗 박신 부인의 짝들 아바 미친 피누이스 털어있어 우뜰로 박신 부여 엄친 세나가 엄네 세니 오슨티 어디 어디로 세블라드 발로를 빡싹 덩으로 내제 자 우리 세비한 비슨니 발발 따라 물어른 불너기 우승괴 발발시 가르쳐 물어른 우젓 발발 어우린 부이 부이 먹션 이나 쇼예 오글 제나 우틀러 박시 우리 세비치 우나하라 박시 한 자스니 볼은 오늘은 그것도 사지. 사시 양사람 빛을 잃었음 들었지만 능 바일 허일도 갔든 알든 들 흐르기는 이제 왔다. 알들 누가 믿나? 저 어느 들은 자스로 박진 누구 흘려. 아름은 너네 의진든 좋을 테야. 아름 너는 쪼나 먹든 돈 벌 혼대야. 손들 애들 애들 꼬늘 뜨면서 손불 월들 애들 이거 가야게 왜고. 태업들 해어 창인 가져 치봤는데 아픈 돌인 닦아들 타이버 막은 무도 털고를 벌기라고 해 절대 아픈 호선들 알들 때 여부금은 어찌 박신 이루지